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직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에 주님은 동의하시는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지 매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아무리 강한 때라도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력이 쇠하여 할 수 없는 때에도 주님이 묻고 동의하신다면 반드시 힘주실 줄 믿고 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마음 가장 중심에 모시고 새롭게 달려가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예람월십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2부에서도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도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출근 전 말씀 읽고 집을 나서는데요. 이렇게 또 샬롬 CCM까지 함께하니 더더더더 좋은 아침 누군가의 누군가님 06님께서 와주셨고 우리 주안의 별빛 은정님 또 우리 꽃들도님 훈디 하이 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됐어요.

킹맘이 됐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좀 낯설고 조금 겁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응원곡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재활하거든요. 유종의 미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 재활. 뭐, 저는 이렇게 말만 들어서 얘기를, 재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서 이게 되게 더디게 진행되고, 내 마음대로 잘 몸이 안 따라주니까 좀 답답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지난한 과정인데, 아, 이걸 잘 견디셨어요. 잘 재활을 또 하셨고. 어떻게 또 재활 끝나자마자 취업을 이렇게 하셨네요. 와. 축하합니다. 예. 그 재활할 때그 정신력, 그 각오라면 또 못할 게 없죠. 예. 화이팅. 다음 주부터 잘또 시작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훈제계란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장하니 브라이언 킴 All About You였고요. 옹기장이 주이름 큰 능력이 또다. 그리고 닉네임 꽃들도님께 전한 훈제 계란 프로젝트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찡찡이 맘이 울산에서 출첵 잘 듣고 있습니다. 남기셨고 지금 일본 도쿄에서 들으시는 유리정은님 여기는 비 오고 있어요. 기온이 똑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비는 그쳤고 완전 쾌적한 싱싱한 그런 봄날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연휴의 시작이고요. 오늘도 샬롬님께서 신청곡 이상현 주님은 나에게 청하셔서 이 곡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의 신청곡 예수 나의 치료자 이 곡 텐트메이커스 음반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듣고 샬롬 생각 이어갈게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곳에 찔려 집게 손가락 끝에 피가 났습니다. 별거 아닌 상처였는데도 참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잡을 때마다 아파서 움찔움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불편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상처난 피부에 새 살이 돋지 않고 발톱이 빠진 발가락에 새 발톱이 나지 않는다면 우린 살면서 여기저기에 생긴 상처들로 늘 고통스러워하며 불편하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상처받은 그대로 있게 하지 않고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릴 때 잘린 도마뱀의 꼬리가 다시 자라나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워지는 힘을 주셨습니다. 다친 그 검지 덕분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새살 돋듯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 상처에 흉터가 남는다면 흉터를 보며 속상해하기보단 예수님 손발의 못자국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상처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지혜일 것입니다.

데이빗 쿠 구현모의 마음이 상한 자를이었고요. 유은성 회복시키소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손석일 목사님의 칼럼 상처가 주는 은혜와 지혜라는 글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새롭게 하시는 새살 돋듯 회복시켜주시는 분. 어떤 상처든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서 맡기고 다시 또 회복함을 얻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4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나누는 시간이죠. 먼저 우리 6948번으로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남편과 둘이 여행 가려고요. 괄호 열고 전교인 소풍 장소 탐방 이긴 하지만 괄호 닫고 남편이 와 계획을 다 세웠대요. 제 아내와 사는 피 남편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제 성향이 막 계획 세우고 꼼꼼하게 뭐 리스트 작성 피는 즉흥형 아닌가? 아 즉흥형인 남편이 날 위해서 이번 여행을 준비했다 그거네. 와 남편의 사랑 받고 있는 우리 6948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여행도 잘 다녀오세요. 축복받는 자님께서 훈디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칠순 생일입니다. 김현자 숙자 사용하시는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셔요.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 우리 김현숙 여사님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거기 흐르는 곡들 완전 너무 삼박자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와, 자전거 길을 그냥 걷고 계시는군요. 저 여기 어딘지 알거든요. 네, 저그 국토 종주 자전거로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스탬프도 찍고. 예. 그 길이 너무 예뻐요. 예, 막 터널도 군데군데 거기 있기도 하고 그 안에 막 예쁘게 네온 장식도 있고. 아, 오늘 진짜 자전거 라이딩 하기 안성맞춤 최고의 날인데. 예.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나연이 운동 가려다 미루고 있던 집안일이 눈에 밟혔네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은 요 녀석이다. 이걸 해야 할것 같아요. 덕분에 끝까지 방송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집안일 하시라고 샘 레빈의 연주로 오 해피데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눈물을 닦아준 후 위로의 찬양, 아름다운 세상에 울지 마, 손영진이 부른 사람들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들었는데 소중한 사람님께서 오셨어요. 아이코, 몸살 감기.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요즘에 일교차도 좀 심하고 꽃가루 날리면서 저도 비염 때문에 좀 이게 감기인가 싶을 정도로 콧물이 많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텐데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연휴에 또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 황금 연휴인데 이러면서 또 막 계획 세우시고, 몸은 아프지만 노는 게 제일 좋아. 농땡이가 최고야 라고 하신 지난번 사연에 그 많은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셨던 92세 할머니께서 하신 지혜의 말씀, 농땡이가 최고야 하는 것처럼, 네, 잘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아인맘님께서 월요일 휴일이라 남편이랑 2호 아들이 온다고 합니다. 남편과 2호 아들은 포항에, 저와 1호는 서울에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됩니다. 뭐해 먹일지 고민이네요 하셨어요. 그 좀 다니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모처럼 이렇게 모처럼 만나서 더 좋은. 자,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백구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고 화창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송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멀리 일본 동경에서 하하호호님 와주셨고요. 그제는 30도였는데 오늘은 15도. 춥게 느껴지는 그곳의 날씨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으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여기는 기온이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죠. 비가 온 후에 이제 다시

날씨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눈부신 하늘이어서 계속 놀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놀 계획도 보내주시면 저도 즐겁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U가 부르는 가족 준비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나무엔의 쉼, 소리엘의 쉼터 앞서 전해드렸고요. 옥합의 소중한 사람과 포유의 가족 함께 하셨어요. 영광형은 아빠님께서 저 놀기 좋아하는 1인입니다. 내일부터 3일 연휴 시작 첫째 날 저는 압구정 킹콩빌딩 광야아트센터에서 기독교 뮤지컬 저항을 아내랑 관람하고요. 월요일에는 아내는 교사 야유회 가는 관계로 혼자 서울 나만의 시간 궁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궁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느 궁에 가시나 서울은 요즘 나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외국인 여행 단체 관광객들이 엄청 많으셔서 서울 요즘은 어딜 가도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아마 이 3일 연휴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 않을까.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축제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 딱 스케줄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뭔가 계획적인 분이시구나. 저는 뭐 하면 좋을까? 아무 생각 없이 우와 좋다 그냥 마냥 좋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감사님 직장인 46년째인데 지금도 연휴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딸기 조아님, 저는 어제 이사를 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연휴를 보내려고 해요. 찬양으로 피로 잊고요 하셨어요. 아, 우리 딸기 조아님께 이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사하시면 아무래도 좀 힘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화장품 선물 드릴까요? 우리 저희 커피빵 선물이 여유가 있으니 커피빵 선물을 좀 드릴까요? 커피빵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커피빵.

빨리 마무리를 또 해야 배송이 빨리빨리 돼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자,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이사 잘 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축복송에서 드리는 커피빵 드시면서 달콤하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이사 선물, 새 집에서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드려요.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딸기 조아님께 커피빵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즘 태연님께서 아주 멋진 글을 종종 보내주세요. 행복은 진주를 하나씩 꿰어놓는 거래요. 오늘 찬양 하나하나 꿰어서 행복해질게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버플로우입니다. 값진 진주.

0: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유기님 신청하신 행복의 열쇠 발자국의 찬양 오버플로우 값진 진주 전해드렸어요. 앞서 소리엘의 쉼터 전해드렸을 때 멋진 여자님께서 역시 명불허전 소리엘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운전하면서 소리엘 찬양 듣다가 도로에 세우고 펑펑 울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오, 신학교를 나오셨군요. 하긴 저도 소리엘 곡을 정말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그 CCM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인기 있는

CCM 팀? 듀엣?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엘이었지요. 소리엘 뭐 명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지금은 이제 워십 팀들이 워낙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궁 이야기를 하니까 창덕궁 후원 예약하셔서 꼭 가보세요. 푸꾸레미님, 행복샘물님도 창덕궁과 창경궁 추천합니다. 하고 써주셨어요. 멋지네요. 4913님께 저희 선물 준비했어요. 4913님,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되실 것 같은데 하심정 흑더덕 진액 보내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조이포유로 함께 일상을 시작하는 부모님 덕분에 어느새 저도 애청취자가 되었답니다.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응원과 기도로 지혜를 더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써주셨는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것과 또 연주곡까지 함께하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박정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에 출첵 인사하고 함께해요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코알라님께서 생일 자축 사연, 지난 3월에 처음 사연이 소개됐었어요. 튀르키예에서 버킷리스트로 해외에서 사연을 보내는데 오늘 생일로 자축하려고 합니다. 은영님 목소리로 생축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 노래는 세라별님 어머님께도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엄마 권사님 팔순 생신이라 금토일 휴무를 내었고 이달 쉬엄쉬엄 팔순 잔치를 준비했어요. 35살 젊은 나이에 남편 병수발 하시다 천국으로 보내시고 혼자 되셔서 5남매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저희 엄마 참 대단하시죠? 밤 11시에 일 끝나고 오시던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 늘 미안하고 또 감사하답니다. 그래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감사하고 성경을 한 해에 4독에서 6독을 하고 계시고 새벽 예배 매일 다니시는 모습 보며 믿음이 무언지를 생활로 보여주시는 저희 엄마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셔서 정말 어머님 5남매 35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키워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세요. 어머님께 저희의 이 엄지척을 꼭 전해주시고 엄지척과 함께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역시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하심정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찬양은 주나목 부모님께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 신청곡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 하이샬롬님도 오늘 우리 손녀 김하이 세 번째 생일입니다. 그 찬양 중에 오늘 이 곡이 제일 생일 축하곡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축복의 사람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으로 전해드릴게요. 하이의 세 번째 생일도 같이 축하 축하 하겠습니다.

정은의 너에게. 가사가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잘했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응원 주변에 많이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자라날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면서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은의 찬양 너에게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 야곱의 축복 주나목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찬의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제키리님께서 피아워십 홍보해달라고 저 피아바라기 하원하진맘님도 오늘은 놀 생각에 지금 마음이 분주하신데 피아워십 청소년 청년 초청 찬양 페스티벌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물맷돌 중앙교회라고 또 쓰셨는데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맞는 거죠. 5월 23일이니까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2026 피아 워십 청소년 청년 초청 찬양 페스티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크게 찬양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의 찬양에 이어서 피아워십 찬양곡까지 전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어서 함께 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자, 여기 아,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어, 제일 큽니다.

비아워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전해드렸어요. 보물 세 가지님 육신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되어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하셨어요. 행복샘물님께서 저희 교회 고3 수험생부 교사도 25일에 야유회가 있어요. 날씨 좋기를 기대해 봅니다. 폴라리스님 새파란 하늘이 너무 예뻐서 비에 깨끗해진 넝쿨 장미 더없이 빨갛고 힘내기 좋은 날이에요 하셨어요. 파란 하늘 빨간 장미 그리고 안미경님 3월부터 계속 야근인데 방송 들으며 힘내볼게요 하셨습니다. 파이팅. 깜상님 비 온 뒤 산천이 정말 기분 좋은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까지 너무 행복하네요 인사 나눠주셨어요. 주향기님께서 병원 다녀오는 중에 어지럼증과 울렁증세로 너무 안 좋아서 약국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있을 때 아파트 주민 도움으로 겨우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송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신 그 주민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응급실도 다녀오셨다고. 자,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범사의 감사님도 오늘 쉬면서 산책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쉴 수 있을 때 열심히 쉬고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쉬세요 하셨고 비전님도 화창한 날씨에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신혜숙님도 따님 방 치우시면서 왠지 애틋한 사연 결혼을 이제 가을에 앞두고 있어서 아마 마지막으로 딸 방 정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금덕 님도 오랜만에 일터에서 인사 나눕니다 하시며 지난번 성남 우리대교회 찬양잔치에 믿음교구에서 2위를 했는데 이 은영님께서 해주시는 멘트와 같은 찬양 가사가 있는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솔로 파트도 불렀답니다 하셨는데 한나형 여정이겠죠? 네, 이 곡 왠지 이금덕님의 솔로 파트 귀에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신청곡 굉장히 많으셨는데 아시죠? 무려 3일간의 또 황금 연휴 기간에 이삭줍기로 부지런히 전해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 형, 여정 들으셨어요. 오늘 정말 그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을 춤추게 만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그래서 피아워십 찬양 한 곡만 듣고 끝내기가 너무 이 분위기가 좋아서 끝곡도 역시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3일간의 연휴 내내 춤추실 것 같지만 헤즈키야 워커 에브리 프레이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에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바지라 메디의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중 한 부분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입니다. 이 찬송은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자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 95편 1절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입니다. 찬송가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랍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0: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노천명 시인의 시 6월의 언덕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카시아 꽃 핀 6월의 하늘은 사뭇 곱기만 한데. 아이, 맞습니다. 아카시아 꽃 핀 6월의 하늘 말만 들어도 그냥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살랑 불어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늘은 이렇게 곱기만 한데 정작 우리 마음은 맑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직장일 때문에 괜히 우울하고 경제적 문제로도 고민이 많고.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조금 흐려도 주님이 펼쳐두신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그럼 6월의 하늘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만드신 이 하늘 아래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한 번 더 느끼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때기 봄과 같아서 6월은 아니지만 진짜 뭐 6월은 이제 거의 다 왔지만 참 좋죠. 네. 햇빛이 쨍쨍한 더운 금요일 즐거운 마음 인사드립니다. 이쁜 아님. 아, 김진아님도 비 온 뒤 초여름이 돼버렸어요 하셨는데 아, 이제 뭐 그냥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이제 그냥 평생 5월이면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 예. 자 여름이다 하고 갑시다. 저스틴님이 보고 계시죠? 저도 좋아요 하시면서 달려오셨는데 네, 저스틴님은 새싹이신 것 같은데 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이렇게 예,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네, 기쁩니다. 술라미님도 오셨, 로모님, 와 반갑습니다. 오늘 회사에 원상남유 회사의 회장님이 오셔서 조금 이따 가신다고 기다린 중이라고. 되게 그 원상남유님 신사시거든요. 근데 경비 이제 어느 회사에 경비를 하시는데 큰 매일 경제가 그렇죠. 이렇게 글만 봐도 참 젠틀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저희도 이 CBS 경비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보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회사에 뭔가 이렇게 격이라고 하나요? 격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순박하게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좋은 분 같긴 한데 무표정하고 인사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네, 살아가는 건 다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다르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로움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원상남님 타고난 성품도 좋으셔서 참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세계 최고의 경비 일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오시고 여러분 샵7997 모바일 문자 이용해 주시고요. 만나와 레인보 이용하시면 되는데 만나 레인보는 무료고요. 샵7997 문자메시지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사진 100원이 듭니다. 오늘 무슨 날이냐 어제 제가 저거 사과즙 못해서 오늘 사과즙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521번 아 2번째네요 522니까 522번째에 들어오는 그 게시물에 당사자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그대 화단에. 아, 참 좋죠, 이길승. 귀한 후배예요, 귀한 후배.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520이 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디딤돌 안 하실 겁니까, 진짜. 예. 새싹들도 확 많이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파고스님, 반갑습니다. 자, 디딤돌. 자, 좀 열심으로 한번 해주세요. 풀꽃님이요. 다녀님, 수분 가득 먹으면 꽃밭에 계량 해바라기 국화모종 옮겨 심고 아구 덥다 물한컵 들이키고 점심 준비해요. 이쁘게 피어 정원 환하게 만들 모습을 상상하며. 근데 너는 꽃이야가 또 나가니까 딱이죠 진짜. 네, 완전히 꽂혔어. 예, 좋네요. 화단을 꾸민 그대 화단에까지 이어지니까 풀꽃님의 날이네요 오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고 회원님. 그렇죠. 예. 발바닥에 땀나기님이요. 저는 필리핀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안전하고 음식 등 케어는 자신 있는데 대형 학원이 아니니 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요. 홍보로 밀고 있는 대형 학원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들 케어하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최선을 다하는 곳이 있다고 알리고 싶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영어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이 홈스테이가 주로. 이젠 좀 지쳐가는데 더 버텨야 하는데. 발바닥에 땀나기님, 이곳에도 좀 올리세요. 또 서로 아름아름 홍보할 수 있으니까 게시판에 필리핀에 어디서 무엇한 홈스테이 그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응원합니다. 축복하고. 온통 꽃노래 선물이네요 하면서 은총이님이 꽃선물과 함께 카드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이요? 완전히 전문용어 한번 쓸게요. 찌찌뽕. 이렇게 딱 맞는 노래로 축복해 주시니 너무 행복하다고. 늘 마음 따뜻해지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와. 쩌우기님은 원성남님하고 고기철님 두 분이 잘 나오시는데 참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도 친절하시고 좋은 분 같다고. 맞아요. 이 젠틀맨. 네, 젠틀맨 진짜.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디딤돌 좀 합시다. 새로 많이 좀 오시고. 예? 그동안 안 들어오셨던 분들도 아유 그냥 이렇게 하면

알려드릴게요. 아, 쓸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삐걱 두 글자하고 살짝 문 열어 봅니다. 예,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네. 달려와 주셔서 함께 강진아님 반갑습니다. 디딤돌 되어주려 들어왔어요. 늘 그 듣고 계신 거 아시죠? 압니다. 디딤돌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범키 하나님의 열심, 애주원이 불러요. 가시나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늘나라 갔죠. 아유, 참 제가 좋아, 저 팬이었는데 내가. 그리고 주유진의 구름까지 갑니다. 오늘 참 구름 좋다.

아이고 고마워. 진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 오늘은 저희 창문 열면 대기질 안다 그러지. 오늘 대기질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게 듣기만 하다가 이야 꼬무랑님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들으신 거잖아요. 지난해 9월이 10년이었으니까 10년을 그럼 그냥 처음부터 들으신 건데 이제야 문 열어 응원합니다. 왠지 죄송한 마음. 그런데 너무 반갑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진짜 일 있어 일.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섭섭함이 아니라 궁금한데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죠. 아 근데 너무 감사해요 꼬무랑님. 나 눈물 날려 그래 약간. 나이가 드나 봐 진짜.

아니 나이가 들었나? 아, 이렇게 좀 듣고 있다가 10년 만에 들어오신 꼬무랑님, 와, 저 오늘 일기를 써야겠네요. 이런 분들 기다립니다. 많이 많이. 영호님 또 툭 들어오셨네요. 아유, 힘이 되네요. 꼬부랑님 반갑습니다. 가끔 이제 문 여셨으니까 삐걱하고 잠깐 문 엽니다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쭈니맘님이 요즘 암 투병하고 계세요. 아시죠? 우리 식구 중에. 언니에게 좀 전해달라고 글이 왔어요. 나보다 나를 더 아끼는 사랑하는 울 언냐 이은경 씨. 나로 인해 그만 울었으면 해. 어제 마음도 몸도 피곤해서 짜증 많이 내서 미안했어. 항암날이 다가오니까 자꾸 아픈 게 떠올라서 긴장하나 봐. 오늘 날씨 참 예쁘다 언니. 언니는 건강해져서 엄마랑 언니랑 손잡고 놀러 가고 싶다. 좀만 기다려줘. 내 언니라서 고맙고 많이 사랑해. 라고 듣고 계시겠죠? 네. 듣고 있을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했으니. 뭐 어머니, 언니, 아픈 딸과 동생 보며 뭐 눈물이 안 날 순 없죠. 예. 함께 기도합니다. 행복한 주님맘님. 주님이 손 얹으시면 나으실 텐데. 손 얹어주시겠죠? 힘내세요. 주님맘님이 힘내십시오.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저 눈물이 나요. 아무도 없다고 왜 저에겐 아무것도 안 주셨냐고 울고 있었는데 이젠 저에겐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전 마닐라 올티가스에 있어요. 이름은 로이하우스입니다 하시면서 다시 올려주셨어요. 마닐라 올티가스에 있는 로이하우스. 네, 여러분 좀 적어주시고 메모해 주시고 필리핀으로 또 어학연수 가까운 나라들로 가겠다면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좀 자세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재택 중이라 소리 크게 해놓고 듣고 있다고 김사라님 창문 앞에 동구 여상이 있는데 체육대회를 하는지 시끌시끌 하셨네요. 그죠? 학생들 떠들고 낮에 또 밤에 떠도 몰라 낮에 체육대회 하는 소리 에너지 좀 받지 않으세요? 그런 걸로 막 119에 전화한대. 112 전화. 주님 진짜 우리 식구들 그런 분 없죠? 있을 수도 없죠.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같이 나눴는데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하라고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너희들 재밌게 하루 보내 힘내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아. 그 아이들에게도 엄청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홍의석 주님은 나의 사랑 그리고 우르르 워십입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예, 듣고 왔습니다. 운전 중이나 신호등 정차 때 짧게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또 글 남겨주셨네요. 휴무 때는 늘 단장님과 함께해요. 와, 고맙습니다. 아, 윤주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그럼 놀겠네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이것저것 일 보고 들어왔는데 하늘과 나무와 바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감사한 날이네요. 배고픈 거 빼곤 딱 좁습니다. 오늘 진짜 멋있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만나서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예. 이러나 그냥 이런 표현 쓰면 되나요? DJ 허브찌개 많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 염색하고 오셨대 스무프님. 근데 전 건물 주인이 너무 힘들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하필 그 주인이 교인인 건지. 아,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죠. 미안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크리스천들이 돼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안 그래야지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나는 어떤지,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친절한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왜 저기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지, 그 일에 목숨을 거는지, 이런 게 좀 성경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요즘 사역하면서 그래요. 교회 안에, 제가 늘 집회 가서 하는 얘기는 일주일이 168시간, 그중에 일주일에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도 열몇 시간, 보통은 두세 시간은 열몇 시간은 착한 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착한 척이 되니까. 착한 척 열몇 시간 버틸 수 있고, 대부분 2시간, 3시간 뭐 진짜 겸손한 척하니,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니까 때로는 사기꾼들이, 예, 얼마 전에 그래서 10년 봉사한 사람이 그 교회, 한 교회, 수원의 어느 교회 백 몇십억을 해먹고 튀었어요.

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 아니 목사를 세우는 일조차 목사님 세우는 조차도 교회에서 미국의 감리교는 같이 살면서 생활 습관을 본대요. 그래서 끝까지 정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학교도 이제는 10년 해서 3년은 같이 살고 목회하는 것도 같이 살면서 퇴근은 신학교로 오고 와서 그거 삶을 돌아보면서 목사 안수를 주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삶을 어떻게 사는지 이 정말 삶을 돌아보고 다 따져보고 체크하고 해서 직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흥분하기 전에 마지막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522명째 가야 되는데 지금 반도 안 왔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흥, 정말. 아니, 이제 비염이 다 나서 콧물도 잘 안 나와서 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출첵 두 글자라도 디딤돌 세 글자라도 해주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러 인보 게시판에 네, 남겨주세요. 아가퍼 워십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0: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게 윷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윷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이 하나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날씨에 나가서 뛸 수 없고 걸을 수 없다면 그 바람이 사치스럽거나 욕심이 있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 좋은 날씨를 환하게 웃으며 걸을 수 없는 분들을 찾아가 주세요. 병으로 누워있거나 여러 가지 일로 가슴에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과 걱정이 그것만이 보여서 날씨도 보이지 않고 환한 햇빛도 볼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찾아가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식구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격려하지만 오랜 시간 걸려 같이 마음이 무너진 식구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주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 욕심 아니고 나만 위한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작은 소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들과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짜고 행복의 열쇠.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감사는 네, 멈추지 맙시다. 네, 그리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임간사님이, 임감사님 아닙니다. 임감사는 멈추지 마. 임간사님. 아이고, 날씨가 좋아서 다들 꽃 구경 나가셨나 보네요 하면서 저는 디딤돌. 감사합니다. 풀꽃님은 어제 횡성장에 나가서 노점수 할머니가 직접 재배하신 아옥 사가지고 새우 넣고 아옥국 끓이는데 냄새가, 아옥국은 된장 냄새가 확 나죠. 맛있겠다. 예. 옥선님, 비 온 뒤 완전 깨끗하고 예쁜 아침 뒤 뜨거운 날이에요. 그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아이, 감사했네, 감사. 사평도 함께 오후도 시작해봅니다. 이번 주 일정도 주님께서 먼저 예배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길, 가시는 모든 길에 피곤치 않고 안전하게 이끄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조금 어려웠던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또 사명을 갖고 갑니다. 행복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시간이 갔길.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겠죠. 네. 아일리스님, 오늘 아이들 놀이 그 체육대회 뭐 이런 얘기했다가 여기 사연이 오셨어요.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 10년 넘게 아이들 떠드는 소리 안 들리다가 올해 들어서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들 덕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애들 떠들고. 이런 것이 사람 사는 맛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창문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뭐 신선한 바람보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100배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다고 별빛님. 와, 반가워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네요. 주님, 별빛님 마음의 여유 주시옵소서. 자, 오늘 사과즙 지금 300은 넘었어요. 근데 522까지 가려면 열심히 가야 됩니다. 네, 디딤돌 하시느라고 다이아몬드님, 땅의 사람도 오시고, 비타민 이수님 오늘 바빴나 봐요. 주유소에서 주유호수 꽂고 디딤돌 했대. 기름 들어가는 동안 아유 완전히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에베네셀님, 중랑천 장미축제 드디어 하는군요. 산책하러 나왔다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자, 이렇게 간단하게도 디딤돌 해주셔야 520이 가지 않겠습니까? 뭐 긴 문장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디딤돌 출첵 이거 몇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장윤영의 겸손, 조한민의 믿음이 이긴에 나갈 동안 샵

펀드 매니저였어요. 조현민 씨가 예전에인데 지금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반가운 목소리 믿음이 이기네였습니다. 막 뛰어오셨어요. 최서희님 뛰어왔습니다. 출석체크. 이야 참 고맙습니다. 장혜원님도 반갑습니다. 새싹으로 오셨네요. 초등학교 애들 나오기 20분 전 순대 썰다 들어와 출첵합니다. 4180님 오늘도 수원 영일 초등학교 앞 또래분식 사장님은 하나님 전 부사장. 또래분식 사장님이 야 멋지네요. 거기 그냥 매일 애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심플라이프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해주셔서 고맙고 최여사님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제일 좋아하는 찐팬이라고 하셔서 최여사님도 귀한 보배입니다. 네, 저 때문에 웃었다고 1949번님 아유 좋네요.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죠 뭐. 고난에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숨 그냥 숨 막히는데

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 그래. 일이 나를 건강케 하겠지? 뭐, 일이 나를 힘나게 하겠지? 뭔가라도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을 잘 짜보세요. 태연 씨가 요새 책을 열심히 읽나 봐요. 되게 재밌는 책을 봤어요. 홍콩의 어느 할머니인데요. 작가한테 물어보더래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있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종이에 이름을 쓰더니 고무 신발 한 짝으로 막 몰아가면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드래요.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모습을 보더니 시원하면서도 미안했대요. 이런 시원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같이 있으면 이게 뭔가 미움도 덜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좋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빔밥 드신 그레이스님, 야, 벤치에 앉았대요. 다 이루었네. 자, 밥을 먹었지. 벤치도 누가 또 다 차지하고 있으면 못 앉잖아요, 벤치라는 게. 내가 혼자 딱 있을 때 누군가 옆에 한 두세 사람이 와서 앉으면, 아, 좀 그렇긴 해. 뭐 내 게 아니지만. 묵상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저는요, 병원에 가서도 그 앞에는 막 바삭바삭 앉아있는데 조금 걸어서 전 귀가 그래도 뭐 아직 잘 들리는 편이니까 멀리 앉아있어요. 의자가 여러 개 비어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늘 많이 만나고 많이 보니까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해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래요. 제가 그런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그런데 아직 500도 안 돼서 들어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은자매맘님, 뭐 이현주님, 은하수, 구수록님 늘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비꽃 여인님도 음파 한 바퀴 둘러갑니다. 아, 군산의 음파공원. 음파호수 너무 좋죠. 네. 자, 김단비 전신갑주 이모합니다. 포도나무. 여러분은 출책 디딤돌 계속해야 사과쯤 누군가 받으니까 달려와 주세요.

또 드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네, 포도나무였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선물 드리는 날이죠. 50개 드리 한 박스 사과즙 보내드리는데 522번째 들어온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0원 넘었겠죠. 넘었어요. 지금 안 넘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넘었어요. 500도 거의 다가오는데 아직 522가 안 됐으니까 아직 당사자가 안 나타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막 들어오는 분들 중에 한 명 되겠는데요. 한번 다들 도전해 보시죠. 상하이 김님이 오셨고 근데 사나이답게 님이 홈페이지에 선물 문의함 어떻게 접촉할 수 있나요 하는데 지금 이게 레인보 조이포유에 문의를 하신 건지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서요. 네, 게시판에 글을 한 번 더 남겨주세요. 어떤 의미로 선물 문의함이 필요하신 건지 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세계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수예 예맘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어때?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세상의 마음으로 보면 참 멋진 얘기지만 세상에서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주님 안에서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지금 결과가 어찌 됐던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넌 너무 몰라 너는 세상 사는 법을 너는 몰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냥 주님만 따르는 삶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명예와 돈이 안 따른다 할지라도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애쓰지 않고 나름 조금씩 살아온 41년의 세월 지금은 진짜 후회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거 가질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정확하게 막 다 얘기하지 않으면 두리뭉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올바른 얘기들 하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삶, 올곧게 좁은 길 걷는 삶,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한번 이 노래 들으며 우리도 같이 외쳐봅시다. 오늘 이 곡 어때? 들국합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대복화 참 멋진 목소리죠. 전인권. 아이고 522시가 네 522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3일전님 어머니가 수술하셨는데 잘 받고 이제 엄마랑 톡도 하신다고 오늘 남편이 휴가 밥도 약도 챙겨줘서 와 남편 참 멋지다. 네. 어머님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백수생활 탈출하셨다고 4137번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일주일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을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가끔 귀퉁마하다 오늘은 이렇게 흔적 남긴다고 하나의 생명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7361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수님 이제 외국에서 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연휴가 있는 주말이라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월요일이 또 그렇죠. 대체 저는 생방입니다. 월요일 생방이에요. 생방.

월요일 생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김미란 애인이 김미란님이 산의 10층 군의 식당 계단 오르며 찬양으로 위로받으며 힘을 냈었지요 하시면서 야 10층을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걸까요? 네. 감사미님이 내일 손녀가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하며 출첵합니다. 귀한 손녀라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고 좋다. 출근 준비하면서 최경영님 오셨어요. 신청하신 노래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준비해놨습니다. 522번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나.

안치 공동체죠. 주의 손에 고치시고 만지시고 세우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다 가능한 다다다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7993번님은 아들이 방황할 때 집 나가서 연락 안 돼. 그것만이 내 세상 영화 보면서 펑펑 울었다. 지금 아드님 어떠세요? 아직도 안 들어오신 거 아니죠? 그것만이 내 세상 영화 보실 때면 한 5, 6년? 6, 7년? 그 저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병헌하고 박정민. 네, 제가 박정민 너무 좋아요. 박정민 너무 좋아. 그 피아노를 진짜 그 하나도 안 배웠던데 그렇게까지 그 약간 음악의 천재적인 제 아내도 보면서 놀래던데요. 저게 가능했을까 그러던데 진짜 성실하고 또 음악성도 뛰어난 거겠죠. 네. 쉼터 수도꼭지 터졌는데 최종

홍숙 사모님이 직접 고치셨대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토닥토닥토. 힘을 보태주신 하늘호수님 너무 반갑고. 프린세스 호랭님이요. 뭐든 처음이 어렵나 봐요. 오늘 첫 출석했는데 월요일도 생방 출첵하도록 할게요. 세상에. 강원도 부산에 사는 자매가 만납니다.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즐감합니다. 아, 이거 친자매시군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강원도를 갈까요? 지금 강원도에서 부산 갈까요? 그 마치는 분들에겐 네, 프린세스 호랭님이요. 네, 호랑이 소리 한번 내주시겠어요? 좋은 멋진 여행, 네, 행복한 만남 보내십시오. 향긋한 들꽃님, 어제 사춘기 딸이랑 엽전 도시락 다녀왔다고 통인시장에. 아, 좋으셨네요. 지금 마음이 울적하고 다운됐는데 찬양 들으니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네요. 이 프로가 많은 분들에게 늘 위로와 희망 되시길. 4457번님이 이 앞글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요즘 사평로에 꽂혔다고. 나는 꽂혔어. 죄송합니다. 무리한 방송. 자,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작가님.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사과즙 담청자 디딤돌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지원님, 5223번님 축하합니다. 완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나른한 오후를 늘 찬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 레인보를 틀어놓고 출첵은 잘 누르지 않게 되네요 하면서 틀어놓고 있으면 된 거예요. 아주 가끔만 들어와 주세요. 클레란스님이 입원하신다는데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 이윤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또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Ti amo.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브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졌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대사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0: 단절되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줘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도심에서도 집 근처 작은 텃밭 가꾸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세히 보면 봄에 심은 상추며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들이 하나 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심었을 뿐인데 어느새 연두빛 잎이 올라와 바람에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씨앗은 참 정직한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그러고 보니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김지철 목사님의 성경 읽기에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씨앗이고 살

삶은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 가까운 사람에게 건넸던 약속, 새벽에 조용히 드렸던 다짐들. 그 말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이 계절에 잠시 내 말의 씨앗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은 이율구 곡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듣고요. 이어서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조혜영 편곡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수 시립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이율구 곡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에 이어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설 무태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금요일 오후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황동현님, 스마일님, 마르나타님, 로즈가든님, 김명수님, 멋쟁이님, 먼훗날님, 예쁜아이님, 경수님, 축복과 은혜와 나날들, 아루아님, 로맨틱과 질투님, 금강초롱님, 감색3cm님, 기쁜 우리 사랑님, 보라미님 오셨고요. 오기님이 여기는 광주 출석입니다. 풍성하게 씨앗이 열매를 맺죠. 하진맘님은 함께해서 참 좋아용 하셨어요. UAP봄님이 화창한 날씨 참으로 좋다고. 블루딱따구리님은 꽃시장 다녀와 다육이 예쁘게 심고 있네요. 평생감사님은 직원들 연차 반차로 회사가 조용합니다. 스피커폰으로 마음껏 듣고 있다고. 와, 좋으시겠어요. 태연님이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또 빌려왔어요. 이병률 작가의 책이에요 하셨는데 요즘 책에 푹 빠진 문학 소녀라고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태연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혜사님은 삶의 열매가 맺지 않아 초조한 요즘인 것 같아요. 인내를 배우기를 하셨어요. 민민하하님은 저도 구역예배 드리고요. 상추를 지역장님한테 받아왔어요. 저녁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 구워야

것 같은데요. 상추 쌈 드시려면요. 2633님은 사진과 함께 저희 교회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 지난달 모팜 만들기 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작은 논에서 모내기를 해볼 계획이 있어요. 와, 꽤커 보여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아요. 모내기를 할 줄이야. 전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와,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스코틀랜드의 찬양 사역자 존 벨의 곡, The Summons, 부르심, 아이오나 커뮤니티의 찬양인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어서 Where He Leads Me,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린다 랜들의 목소리로 듣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는 5세기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기도문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가 만든 합창곡 The Deer's Cry, 사슴의 외침, 아르스노바 코펜하겐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더 서먼스 부르심, 아유나 커뮤니티의 찬양에 이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린다 랜드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더 디얼스 크라이, 사슴의 외침, 아르스노바 코펜하겐의 연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고백하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준비했습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집니다.

의인은 송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시편 9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소프라노 한하름의 목소리였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남미워십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애슐리님, 아스농부님, 신통방통님, 제키리님, 알파와 오메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님이 오랜만에 또글 남겨주셨어요. 일 때문에 영주행 기차 탔는데요. 청년과 둘 저만 탔어요. 한적한 촌기차역 낭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비가 와 온 토지가 물찬 모내기 눈들이네요. 평화롭게 모내기 하는 모습들이 천천히 가는 시골 열차와 잘 어울립니다. 그냥 풍경 보면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 들으며 가실 것 같아요. 부럽네요. 좋은 소식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키리님이 오늘 아침 어머니 병원 가서 당뇨 검사했는데 정상이래요. 단지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남겨주셨고요. 코스모스님이 내일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아내 되길 기도합니다. 남편도 되셔야죠. 아내분과 함께 드시라고요. 닭갈비 선물 보내드려요. 0976번님이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 15년을 살다 보니 아내가 리모델링 추진했어요. 한달 공사 후 리모델링이 끝나 입주 청소 마쳤습니다. 오늘은 휴가를 내고 남은 집 청소를 합니다. 저희 행복한 주거 공간과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새집 갖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리모델링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미숫가루 선물 보내드립니다. 하종님이 꽤 덥네요. 시원한 찬양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고른 시원한 곡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0976번님이 보내주신 복의 근원 강림화사 수마트로의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위 분들과 몇 마디나 하셨나요? 메시지나 댓글, 전화통화. 우린 정말 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입술은 빠른데 삶은 늘 조금 더딥니다. 쉽게 감동받고 쉽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동은 식고 말은 흐려지고 삶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오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식탁을 차려주셨죠. 말과 삶 사이의 거리,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 거리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신앙이 아닐까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요즘 떠오를 때마다 때마다 등장하는 남성 혐오, 남혐, 여성 혐오, 여혐 이야기입니다.
1: 아니 그 남자만 군대 가란 법 있나요? 응? 아니 남자가 군대 있을 동안 여자는 스펙 쌓고 승진하고 이거 남녀평등 맞냐고요.
2: 아 좋아요. 여자가 좀 빨리 사회생활 한다고 칩시다. 근데 결혼해서 아기는 누가 낳아요? 젖 먹이고 육아는 누가 해요? 누가 더 경력 단절이 될까요? 아니 남녀평등을 조장하는 게 누군데요?
3: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남성 여성을 따로 만드셨는지. 그러게요. 일상적인 갈등을 넘어서 극단적인 혐오까지 보시기에 참 안 좋더라 그러시죠.
4: 아니, 성경은 남성 여성이 이제 같은 편이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갈수록 그 우위를 따지고 있을까요? 이게 에덴 동산 거기서 우리의 그 범죄 때부터 시작된 걸까요, 목사님?
5: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쟁의 기원은 남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전쟁의 기원을 한번 오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6: 거기서부터 남 탓하는 버릇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우리 사람하고 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제가 주로 우리 집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더 많이 저 탓을 하고.
7: 정말 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0: 네.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남성과 여성. 과연 에덴 동산에서

0: 보다 잘못된 것인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올포원 아주 초반부터 뭔가 좀 스파크가 튀는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1: 아까 우리 지민 자매가 흥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속이 시원해. 근데 설명할 길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친이 말했어요. 이제 남친이 들어왔어요. 새 페인트를 방에 칠했더니 머리가 아파.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매연이 들어와. 어떻게 해, 오빠? 그랬어요. 우리 민우 형제 어떻게 하죠, 그럴 때?
2: 잠깐 나가 있어. 내가 칠하도록 하지.
1: 칠했어.
3: 잘했어, 오빠.
1: 머리가 아파. 머리가 문을 여니까 매연이 들어와. 오빠 어떻게 해?
2: 우리 잠깐 나가서 데이트를 할까?
1: 와, 정답이에요.
3: 와,
1: 정답.
3: 진짜요?
1: 사실은 드라마에 나왔던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갈려요, 남자들끼리. 문을 닫아야 된다는 남자와 그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남자랑 갈려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 어머, 괜찮어? 뭐 괜찮어? 내가 뭘 해줄까?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건데 그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서로 언어가 다르고 그런 감성이 다르고 바라는 게 달라요. 또 육체적으로도 차이가 나죠. 페널티킥 할 때 어디를 서로 가리는지를 보면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 오해가 있는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자마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사실은 1장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 서로 동등성이에요. 평등성이에요. 거기에 남자는 요 일을 하고 여자는 이 일을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의 우열이 없다면 1장에서 남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습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 끝이죠. 해결 났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편견, 우열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형상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2장이에요. 2장에 가보면 좀 그림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장은 결혼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2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것이 홀 컨택 문맥이에요. 그것이 결혼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사회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한 몸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2장의 모습, 더군다나 돕는 배필, 이거를 사회생활에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도와야 된다든지 뭘 돕는 존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류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오히려 순서상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제일 좋은 거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죠. 그러면 그 케이크의 꼭대기엔 누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기능의 차이는 결혼에서 좋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이제 남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2장에서 결혼 생활에서의 역할 분담,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행, 또 관습, 문화, 편견, 각자 자라난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이제 뒤바뀐 거는 거죠. 그걸로 어떤 말씀은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은근히 깔아 뭉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방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네. 아멘. 아멘.
2: 사회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공동체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이죠. 저는 오늘 그 아담과 하와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 아담아라부터, 히브리어로 하 정관사예요, 더 아담아, 땅으로부터 그 땅의 흙으로 하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흙에서 사람을 지셨기 때문에 그 아담아의 어원을 따서 아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법에 이름에다가 정관사 붙이나요? The Peter 안 그러죠? Peter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 아담 정관사를 붙였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 사람 하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하 아담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둘째는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누굴 부른 거예요? 남자만 불렀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자카르 베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요, 여자는 사람 아니죠? 네, 여자도 사람이고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2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하 아담 내 갈비뼈를 취하여 또 하나의 아담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 아담이 이르되, 누군지 아시겠죠? 하 아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취하였은 즉 이를 이샤 여자로 부르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 남녀가 아니라 이제 부부지요. 이샤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하 아담은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하 아담, 사람은.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우리가 신학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요, 생물학적으로도 한 몸이에요. 그죠? 하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타인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그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몸이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셨는데, 이 두 인격체로 창조하셨고요, 관계적으로는 차등성이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자, 제가 창세기 5장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람을 써 있지만 그냥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케르 베 네케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예요? 남자 여자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자케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오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구약 전체를 연구하면서 구약의

0: 3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사람, 그리고 땅, 이 세 가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모든 땅과의 관계, 이것을 삼위일체론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 피조물이, 창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샤바트, 안식적인 온전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녀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내 몸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죠. 사실 내 이웃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은 바로 내 몸에서 나온 나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학대하는 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여성을 학대하는 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바로 남녀의 관계고 그것을 깰 때 우리의 젠더의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 원리에 반항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자, 저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이제 서로 그냥 아담이라고 부릅시다. 그죠? 남자 여자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남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성경은 남녀관계의 갈등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16절 말씀에 보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담에게는 타락 이후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생들이 맞이해야 될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좀 아리송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여자는 남자를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의미가 명확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하려고 이런 결과들이 펼쳐지니까 이 지옥이죠. 뭐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여자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었습니까? 아담에게 아담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돕는 배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와를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글 그 의미상으로 뭐 남자에게 종속되어졌거나 굉장히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의미로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에제르 레게드. 여러분 이 에제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는 도움의 손길. 이게 에제르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라 에제르 레게드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나를 돕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드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바라보는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겼으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와주시는 것처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에제르 네게드 여자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 복되고 위대한 역할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들에게는

0: 남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여자들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타락 이후 남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7절 중반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죠.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대리하여 통치하게 하시는 이 고유한 역할을 아담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이 아담은 이제 통치할 능력을 심각할 정도로 상실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통치하며 다스릴 능력이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는 더 이상 이 가정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능력이 상실해버린 이 상태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남자와 여자의 충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은 나이다.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들이 타락한 인생들을 찾아오는 삶의 결과란 말이죠. 여기 어디에 행복이 있고 조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복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인생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덧입은 존재로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게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신 거잖아요. 남자는요 한평생 살아봐야 철 안 들어요. 가정이나 여자를 온전히 다스릴 능력을 심각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어지는 그 도움의 손길인 여자가 없이는 남자는 온전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남자는요 한평생 자기 정면과 밥벌이의 문제로 고뇌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에제르 레게드의 그 고유한 소명을 남자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면 남자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자기의 고유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보완하는 그 복된 삶의 결과와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2: 아멘.
0: 하나님 제발 우리 입술 속에서 서로들을 비난하고 탓하는 이 일만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설교 잘 들었습니다. 아, 현실에서 요즘 저도 굉장히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라서 유심히 들었는데요. 가장 가깝게 창조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뭐가 좀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이라도 그 막혀 있는 것들을 치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는 사실 어떤 우위를 두신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두신 건데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1: 이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좀 억울한 게 지금까지 여성은 약

0: 이면서 또 주체적으로 살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많았었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야 좀 남성과 동등한 여성성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남성성과 여성성은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요새 이제 사실은 서로 혼란이 온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원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냥을 나가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남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자는 뭐예요? 생육해야 돼요. 애를 한 12은 낳아야지. 그럼 역할 분담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요새는 중성화잖아요. 요새는 못 박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그냥 드르륵하면 전도운 그걸로 해갖고 힘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남성의 색깔, 여성의 색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등, 진짜 어떤 남녀의 동등이 아니라 위치의 동등이 아니라 그냥 출발이 동등한 데서 보다 보니 여성이 이제 경쟁 상대로 갑자기 부각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여자들은 치열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또 너무 심하게 이걸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단 패럴 쓰는 사람이 요새 페미니스트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고 남자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면을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면 CEO면 여자도 50%는 CEO, 남자도 50%는 CEO가 나와야 된다든지 아나운서를 하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그러니까 뭐든지 결과의 평등까지도 추구하는 그것은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개념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뭘 판단할 때그 고려해야 될 것이 졸단 패럴슨도 한 27가지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 3, 4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 여러 가지. 그래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러나 기회는 동등하게 주고 거기서부터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2: 기독교사를 봐도 교회가 그 성경의 이름으로 남녀 차별을 하고 또 차등하고 또 여성들을 억압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 본문에서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 prescription, description. 그러니까 규범적인 것과 서술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걸 뚜렷하게 구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prescribe, 규범적으로 하신 것은 동등이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원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에 또 하나님께서도 적응을 하세요. 그리고 좀 그것을 편의도 봐주시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것과 정말 성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의 동등성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반영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그걸 경쟁으로 끌고 간 거죠. 타락이.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남녀는 다양성인데 이것을 차등성으로 우리가 타락시키고, 다양성 안에서의 일체성, 삼위일체. 저는 굉장히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신학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고유한 신학인데, 그것이 우리의 사실 남녀 관계에서도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 차등성이 아니고 다양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3: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든 여자든 참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 어떤 특정한 성을 더 유익하게 하고 자기들의 그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한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0: 그렇죠. 네.
3: 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정당화시킨 역사도 있었고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남성이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여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은 성경되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말고 묘한 상황에서 서로를 찌르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0: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특정성의 유리함을 위하여 끌어당겨오는 일은 멈춰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내가 가부장적인 그 문화와 역량 가운데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와서 봐라.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영원히 그 자리에 두고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이런 말씀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차별이나 어떤 혐오까지 가면은 안 되겠다 싶은데요. 조화로운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뭐부터 서로 바로 알아야 될까? 구체적인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3: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드리는
2: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한영 부사님이 살짝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이 과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최초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고 혹시 성경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사역에서도 남녀를 구분하고 제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시선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저는 이제 연애는 못 해봤고요. 직매 결혼을 했는데 약혼하고선 결혼하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약혼하고선 일주일만 서로 보고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제 아내는 저 시카고 이제 공부하러 갔고 저는 신대원을 갔고 미국에서 그 목회학 석사 1학년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화만 걸면 예수님 조직신학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약혼녀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약혼은 해놓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연애에 대한 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0권 정도를 사가지고
1: 연애도 공부를
4: 일주일에 이제 한 권을 공부하고 이제 친필로 세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주말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1년을 보냈으니까 50권을 다 읽었죠. 그것도 세 페이지로 다 요약을 했으니까 100, 친필로 150페이지를 썼습니다. 근데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 안에 약혼해놓고 마음을 닫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1년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네. 저는 결혼할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뭐 책으로 50권을 요약을 했으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책이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날부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두 음성은 뭐냐면은 내 아내는 여자다. 두 번째 내 아내는 임씨다. 저는 이씨야요. 그죠? 너는 그동안 네 아내를 정말 알았냐? 네 아내가 여자인지 임씨인지 그걸 알았느냐? 항상 저의 시각에서 본 거거든요. 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우리는 절대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그래서 스스로 나를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남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서로를 알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냐? 굉장히 행복하게 신혼여행 기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제가 뭐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그 우리 사회에 그 남염과 여염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달라도 너무 다른 남과 여가 어떻게 해야 남협, 여협,
0: 서로
1: 협동하는
0: 협력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국민일보 조사를 보니까 소수점 띄고 얘기하면 응답자의 87%가 젠더 갈등이 심하다고 답을 했어요. 또 여성 할당제 여기 찬성하느냐 질문에 남성의 72%가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취업 기회가 나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남성 여성 중 어느 쪽이 유리하냐 했더니 남성의 거의 59%가요. 여성에 유리하다라고까지 대답을 했어요. 요거는 여성도 반대할 거예요.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남성이 그게 체감 온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게 왜 됐냐? 사실은 젊은이들 특별히 경쟁이죠. 경쟁. 이것이 심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취업난이죠.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도 수세에 몰리면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일단 헤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할당제고 다 싫고 경쟁하자라는 분위기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진영 싸움이 되고 우위를 차지하고 정말 세속적인 논리로 됐는데 사실 교회는 더 굉장히 비하인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님들도 의외로 차별을 해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들의 부탁이 그거예요. 남자 전도사님들한테는 권사님들이 김치 담가다 주고 여자 전도사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도 굉장히 차별이 많고
1: 그러셨죠?
0: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 비하적인 것은 성경적이 아니니까 인권적인 거니까 조심하고 또 여성들도 너무나 조금 관대해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지만 조금 너그럽자는 거죠. 저 사람이 여성 뭐 비하 발언을 하면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조금 관용적으로 좀 받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걸 계속해왔어요.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는 사람하고는 이제 쉬운 말로 안 놀아요. 왜냐하면 뭐하러 그 사람이랑 힘들게 계속 내 비하 발언을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안 사귀는 거죠. 펠로십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여성들도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남성들은 팀워크를 잘해요. 여성들은 조금 그거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relatability 그 말을 하는데 서로 남녀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통해야 돼요. 남녀. 그래야 지금 아까 구별할 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은 결혼대로 다루고요.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자도 얘기하면 남자가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지 그게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분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덕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거의 다 아마도 맞벌이일 거예요. 심지어 여자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면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과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렇게 자아실현을 꿈꾸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때를 잘 만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부장적인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고 왜 그 아주 그냥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저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솔직히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할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해주신 메시지도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해 주는 듯한 뉘앙스의 설교가 많았던 게 솔직히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깨진 결정적인 계기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어 전공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아내가

0: 동안 책임을 졌어요. 우리 집 사람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제가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이거 과연 맞나?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 자아 실현하고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만 키우는 게 이게 고유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맞나? 이 생각이 저는 지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교수님들 설교도 듣고 책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고유한 역할이 100% 아니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어떤 남자는 이 역할을 하고 여자는 이 역할을 하라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용기 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 이 달란트를 마음껏 자기 인생 가운데서 실현하며 사십시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뭐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고유한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계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죽어도 남자가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또 죽어도 여자는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보완하고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 오늘 뭐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을 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가 볼까라는 고민이 조금 시작된다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신라곤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합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2: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아주 이제 경험적인 부분으로 결혼생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남성성, 그 여성성이 참 조화롭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부분들 좀 나눠주시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이 또 이렇게 반대로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니까 참 그래도 해결이 잘 됐다. 귀하게 해결됐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김 목사님.
3: 글쎄요, 뭐 싸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아, 예. 네. 이거보다 우선 사회가 아니고 이제 가정이죠. 제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한번 크게 싸웠는데 이제 그 전화로 싸웠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아내는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옆에 없어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전화로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전화 톡톡이 내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건데 나타나지 마라 공항에. 우리 아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한 12살인가? 그래서 제가 딸한테, 딸아, 내가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엄마가 오는데, 이렇게 싸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나한테 맡겨.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딱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아빠 무조건 저기 장미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항에 가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 그래. 그때가 크리스마스는 한 3-4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장미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기서 나오는데 벌써 이 눈이 번개 탁 이렇게 레이저죠. 탁 돌아서고 자기는 택시 타고 가겠다고. 그냥 그래도 타고 가자 해서 억지로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서울 도착할 때까지 이제 말이 없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띵동 문을 이제 벨을 누르고 문을 딱 열었는데 촛불이 쫙 켜져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저 벽에다 큰 도화지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들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우리 딸이. 영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살든지 헤어지든지. Make it up or break it up. 근데 우리 아내가요,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행복하게 지내고, 그 다음날 문제를 또 꺼내낼 줄 알았는데 안 꺼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여성은,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선악과 싸움을 해요. 논리적으로. 네가 맞았느냐, 내가 틀렸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북이

0: 갈라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녀가 갈라지. 끝내 이 선악과라는 게 네가 선하냐 내가 악하냐의 싸움이에요. 온 인류가. 근데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이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는 이거 논리대로 선악과의 원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네.
1: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많이 돼요. 한 번은 이제 이게 이제 작은 싸움들은 결혼 내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쭉 뭐 우리도 결혼한 지 20, 지금 2년, 3년 이게 쌓였다가 우리 사람하고 크게 한 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붙었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그 평화협정에 서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말 그냥 그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 아니 내가 잘못을 다 했는데 내가 주로 잘못을 했다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할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잘못을 안 했는데 너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봐라 이봐라 그냥 당신이 다 잘못 안 한 거 아는데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그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야.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는 나를 쪼개는 거다. 나 할 수 없다니까. 이봐라 이봐라 그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거만 이를 악물고 했어요. 여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기적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다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당신이 다 잘못 안 한 거 안다고. 근데 그 말을 한번 듣고 싶었다고. 여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0: 아, 네.
1: 그 다스린 어떤 방법이 힘과 말빨과 이런저런 것으로 여자를 다스리려고 절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성기고 낮아지고 여자 말 들을 때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 주더라.
2: 사랑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네. 좀 예쁘게 포장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참 그 말을 하기 어렵네. 네.
3: 여러 가지 저도 프레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러 갈 때도 목사님은 그냥 가시면 남자가 딱 쓰면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오셨나 보다 이제 초대받아서 근데 저는 그 눈총을 알아요. 제가 딱 초대받으면 그 교인들이 불안한 눈길, 그죠? 저 여자가 뭘까? 왜 초대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남자 목사님들한테는 주지 않는 그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거를 한 2분이나 3분 내에 불식시키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엄청난 프레셔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없다면 거짓말이죠. 한번 되게 고마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교수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회에서 페이퍼를 써주기로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갖고 나는 될 줄 알고 예스를 했는데 그 아시잖아요. 졸려.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서 페이퍼를 못 쓴다는 말을 그 남자 교수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애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한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겸손하고 솔직하자. 그리고 못하는 건 못하겠다라고 하자.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전화해갖고 내가 임신을 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집중이 안 돼서 페이퍼를 못 쓰겠어 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뭐라 그러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애가 셋입니다. 그거를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진작 말씀하시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남녀 화합. 그게 이제 그냥 여자 교수가 해준 건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거를 인정해주면서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2: 얘기 듣는데 이렇게 울컥하죠. 자, 안 그래도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살라고 주신 존재잖아요.

0: 서로를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흐뭇하게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1: 네. 나에게 한마디로 축복이여 선물이다. 남성 없는 세상은 끔찍하다. 여성만 나오는 영화도 재미없다.
2: 네. 남자와 여자의 싸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다.
3: 저는 여자, 특히 아내 어떤 존재가 저를 철들게 하는 결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뭐 저의 커리어도 커리어지만은 인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저의 돕는 배필 김정미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0: 멋진 사랑 고백. 네.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 닮은 그 형상들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눈빛으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서로 사랑하는 사이 우리 모두 좋은 사이로
5: 하나 되는 시간 올보.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뒤돌아볼 겨를 없이 산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건 지나온 시간들이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내일을 짐작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뒤에 있는 것들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지나간 풍경도 오래된 추억도 그리고 언제나 등 뒤에서 묵묵히 버텨준 존재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사랑 또 말없이 지켜봐주던 부모님의 마음도 그랬겠죠. 그렇게 우리 등 뒤에서 밀어준 사랑 덕분에 뒤돌아볼 새 없이 살아도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산다.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럴 시간이 없다. 근데 뒤돌아보고 또 거기에 늘 묵묵히 서 있었던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고 무엇보다 항상 같은 사랑의 눈으로 날 지켜봐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고백해 봅니다. 박희정의 그 사랑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주님의 크신 사랑,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또 가족들, 고마우신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마음 써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병희님, 예, 맞습니다. 로즈가든님이 지금 사장님들과 같이 계시나 봐요. 어떤 사장님들이실까요? 함께 계시는데 당양노를 같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드림트리님의 신청곡 나의 등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예, 그래서 이 찬양이 급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앨범에서 듣죠. 나의 등 뒤에서.

제이뿐님께서 신청하신 곡, 오늘도 보이지 않는 길 위를 걷고 있지만 아름다웠던 지난 일들에 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 사랑 노래를 드립니다. 김찬양 보이지 않는 길 함께 했습니다. 열심히 뒤돌아보고 있는데 0702번님이 가족이 일본 여행 마치고 지금 집으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 날씨도 좋았고 가족이 좋은 추억 쌓고 그리고 오신 것 같아요. 양 99마리는 신청하신 곡 이경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92세이신 어머님이 힘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저녁 수요 예배에 빠짐이 없으신데 전 어떤 것을 드시면 좋을까 이것저것 사드리기도 하는데요. 통 입맛이 없다 하시기에 어제 저녁에 밴댕이 조림해서 드렸더니 상추쌈 해서 잘 드시고 예 그랬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예배드리기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송가인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저도 제가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하셔서 술라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강성식이 불렀고요. 이경미 양 아흔 마리는 이전에 함께 했습니다. 오케이 민민하하님 성령 강림절 성회가 있어서 가려고 준비하면서 출첵하는데요. 아마 7시에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정말 은혜 받고 마음이 그냥 꽉 찬 그런 마음으로 또 갔다가 오셨으면 좋겠네요. 백곰님 또다시 차 안에 온다가 28도예요. 아니, 저는 어제 그제 생각하고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었거든요. 말이 따뜻하지. 와 자켓 하나 걸쳤는데 정말 너무 더웠어요. 땀이 제가 또 시내에 지하철 타고 다녀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너무 더웠어요 오늘. 김홍봉님 오늘 저녁 준비 안 해도 돼서 편하게 출첵합니다. 7시까지 함께 하다가 금요 기도회 가려고요. 예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서둘러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막 시간을 번 것 같고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데 아마 김홍봉님이 지금이 그런 약간의 여유의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화이트 모카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안혜진이 부른 감사를 선택하기.

제주 천지연 폭포에서 이 곡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4627번님께서 지금 제주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간간이 흩뿌립니다 하시면서 We Love 아름다운 나라 신청하신 곡 같이 들었습니다. 천지연 폭포라니. 김영애님은 교양에 계신 오빠가 갑오징어를 보내주셨대요. 어유, 이 비싼 걸 한 마리 꺼내서 살짝 데쳐서, 맞아요. 이거는 살짝 데쳐야 돼요. 옆집에 가져다 주고 밥에다가 먹고 있는데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나 혼자 먹어도 모자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먹어야 더 맛있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기 신청하신 곡 연평한 조참이가 함께한 곡 지금 들려드렸고요. 은하수 구스롱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걷고 또 차도 마시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그러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주아랑님은 어제는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 25분 모시고 장미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안전하게 다녀옴을 감사한 하루였어요.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 두고두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때 장미공원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았어. 아이고 어쩜 그렇게 꽃이 예쁜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잖아. 예, 신청곡은 김담비가 부르는 곡이죠. 긍휼입니다.

오늘 아타카님은 아산에 있는 작은 올케 언니 보고 오셨나 봐요. 아프셔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께 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사이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올케 언니와 저는 찬양 취향도 비슷하거든요. 둘 다 주만 바라볼지라를 너무 좋아해요. 다윗과 유나단 버전으로. 이 곡이 또 올케 언니께 힘이 되게 주님이 나만 바라봐라 내가 고쳐주리라 라는 그 믿음을 이 곡을 통해서 또 심어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과 유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남설악 금강초롱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하셨거든요. 오늘 이 곡을 우미실의 목소리로 듣고 1부는 마무리합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한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현덕, 이정님 눈물의 기도였는데요. 은방울꽃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번 주일 24일이 저희 집 첫째 보물이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한 지 벌써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위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교회 출석은 하고 있는데 또 열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아휴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꼭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이 되길, 서로가 더 많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반드시 그러리라 믿고요. 또 무엇보다 큰 따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정말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이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현덕 이정님의 곡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아 아타카님이 올케 언니와 지금 같이 계시는군요. 저는 다녀오셨다고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같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오 진짜 나왔어. 네, 좋은 찬양으로 한 시간 더 함께해요. 음악은님, 오늘은 남편이 휴무여서 저녁 식사 요리해줬어요. 무슨 반찬이요? 무슨 요리일까요? 이제 제가 설거지 담당이라 설거지하며 듣습니다. 예, 맛있게 드셨고 또 즐거운 시간이셨고, 식사는 이렇게 즐겁게 해야 돼요. 그죠? 세라별님, 저희 아들 말년 휴가 나와서 오늘 들어가면 일주일 후 제대. 와 이거 진짜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드님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진해에 있는 해군으로 입대시키고 돌아오는 길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군 복무 잘 마치는 것 같아서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당향로 찬양 들으면서 평택까지 함께 할게요. 아, 같이 들으셨을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건 없었던 걸로 벌써라는 단어는 빼시고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 이제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군대군가 실로암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좋죠. 이 버전이 제일 신난다 좋다 하시더라고요. 피아워

군에 있는 하준이도 많이 남았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긴 해요. 어여쁜 자연님. 토토로님은 논산 연무대 교회 레전드 곡이죠. 아들이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연무대 교회 꼭 가고 싶어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종교활동 전면 금지여서 못 갔거든요. 아직도 이 찬양이 나오면 전역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전설의 곡입니다. 예, 뿌꾸레미님, 벌써라는 말이 안 나와야 하는데, 아, 우리 민중이도요, 2주 후에 말년휴가 나오거든요. 와, 여기도 벌써네. 아, 그럼 7월 초 저녁이에요. 또 휴가야? 벌써 저녁이야? 예, 우리끼리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로. 내일 여름 성경학교, 벌써 또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셔야 되는군요. 교사 강습회도 잘 다녀오시고요. 9858번님이 오늘 저와 함께 성령 대망 특세 함께 해준 목장의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마장호수를 산책하고 쌈밥도 먹고 커피타임까지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내일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큰 잔치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오려고 합니다. 아멘.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신청하셔서 걸어놨고요.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충전되는 연휴 보내고 화요일날 만나요 하셨는데 네, 내일, 모레, 그리고 월요일까지 아마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전 25일에 근무예요. 당직 근무인데 보통 그럴 때 생방송을 했었는데 뉴스 근무할 때 중간에 생방송을 하니까 너무 좀 바쁘더라고요. 그 끝곡을 긴 곡을 걸어놓고 뉴스룸으로 막 달려가야 돼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가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은 녹음을 하고 뉴스 근무를 좀 차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듣고 주만 의지의 이 트러스트 힘이라는 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이 곡은 파이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2주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기에 성공인가 했는데 오늘 드디어 알람을 이기고 더 자다가 5시 56분에 깨서 새벽 예배 드렸네요. 내일부터는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길 바라며 김도의 하나님의 응답 신청합니다. 사랑하오님을 응원하며 하나님의 응답 들었고요. 애니 김미라님께서 웨이홈의 하나님뿐입니다를 신청하셨는데 이 곡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곡이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화요일에 신청을 해서 또 들어오게 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30분이 막 지났어요.

푸른 하늘님께서 내일이 27년 전 아내와 결혼한 날입니다. 금요 기도회 가려고 준비하면서 조이포유 듣고 있을 아내에게 아무것도 없던 나와 결혼해줘서 오랜 시간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가고 있어서 아내에게 혼날까봐 살짝 걱정은 되는데 얼른 계획 세워봐야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또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미라씨. 네, 푸른하늘님, 미라님. 결혼기념일 27주년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함께 쌓아간 27년. 그리고 또 앞으로의 27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시간을 또 사랑을 전하는데 사랑을 널리 전하는데 귀하게 쓰시리라 믿고요. 그런 가정 있잖아요. 아, 저 가정 부럽다. 저렇게 살고 싶다. 결혼 장려 가정. 네, 푸른 하늘님과 미라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똥찌에님께서 24일, 그러니까 주일이 결혼기념일입니다. 대학 선교 동아리에서 4학년과 1학년으로 만나 딸 둘을 키우며 부부로 같이 살게 된 지도 12년이 됐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늘 응원해주는 최지혜 집사님,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결혼식 축가곡을 신청하셨어요. 네, 똥찌님과 최지혜 집사님의 결혼 기념일도 12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인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야, 이게 선교 동아리에서 4학년, 1학년. 이것도 좀 특별한데요. 하나의 그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두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리라 믿고요. 24일은 좀 더 특별하게 그렇게 특별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양아인 사랑합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님의 신청곡 동행까지 두 곡 이어집니다.

동행 푸른 하늘님과 같이 들었고요. 내일이 결혼 기념일. 그리고 똥지혜님 24일 주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예. 양아인 사랑합니다까지 축하곡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똥지혜님이 녹음 방송일 때 이 생일 축하를 함께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생방송일 때 생생하게 여러분의 축하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일찍 축하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예,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뭔가 여러분의 사연 속에서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3757번님이 이른 아침 일출빛에 비춰진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감으로 말로는 표현 안 되는 장밋빛 색깔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꽃잎 가장자리마다 맑은 이슬이 맺혀 그 가운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이슬을 먹으려는 듯 장미 속에 머물러 그 모습 또한 신기하고 예쁜 모습이었죠. 어제 부부의 날이라고 옆지기가 노란 장미를 사다 줬는데 화려한 많은 장미도 예쁘지만 남편의 마음이 담긴 그 한 송이가 제게는 값지고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노란 장미는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꽃이죠. 우정과 따뜻한 기쁨, 행복, 응원,

희망, 밝은 에너지, 감사. 예. 힘내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꽃말이 너무 또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부부의 날에.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노란 장미가 그런 뜻이군요. 남편분 너무 센스 있으신데요. 그 꽃이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공부하시는 거 끝까지 잘 해내시리라 하실 수 있다 응원하고요. 자녀에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문제 안에 갇혀있게 되면은 해결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 밖으로 나가서 숲을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고 했죠. 지혜로우십니다. 맞아요. 그 안에 갇혀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녀의 인생이 기니까 이 일이 이 아이에게 또 하나의 도약을 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험한 세상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주리라 믿으면서 숲을 본다면 예. 그런 다음에 이 일이 단순한 그냥 어려운 일, 속상한 일로 그치지 않고 성장하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운용님의 신청곡 You Raise Me Up 웨스트라이프 앨범에서 같이 들어요.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땅콩님이 신청하셨는데 오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남동생과 같이 뵙고 왔는데 93세이신데 걷는 게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고요. 아니 5월 24일 주일에 생일을 맞이하는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복의 근원님 아니 이걸 왜 빨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7507번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네요. 예, 복의 근원님 장경

정남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 아이디에 맞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복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삶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행복하게 그날, 예,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깊이 느끼는 그런 생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행지기님은 퇴근 중, 예, 우리 집 치킨 먹는 날, 월급날이라고. 오늘 가족이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실 것 같고요. 8630번님은 아내 수술 받고 며칠 혼자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휴가 내서 함께 보내요 하는 따뜻한 마음 보내주셨네요. 아우, 아내분이 오늘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든든하고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이, 몸에 나쁜 병을 다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동백나무님이 어제 우리가 뱀딸기 얘기를 했었는데 독이 없다고 하네요. 야생이긴 하지만 독은 없다. 이거 좀잘 알아봐야겠다. 그쵸?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기도 제목 남깁니다. 하경님이 이석증이 이번에 좀 오래 간대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풀꽃님 여행 가시는 거, 그리고 애인이 김미라 님도, 주일에 어떻게 보면 아버님을 뵈러 가는 거죠, 그죠? 제주도에서 많은 추억들 나누고 또 귀한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예수 전도단 시선은 동행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저는 생방송으로는 화요일, 내일도 당양노는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0: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도 작은 생명을 보듬게 하소서. 두 손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먼저 섬기며 헤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 장로회 신학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 찾아오셨네, 정영자의 음성으로 듣고요. 성령이 오셨네,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엘티방님께서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님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노성혜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른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항상 겸손하자님 샬롬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디를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현숙님, 새벽 기온이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명희님 비롯해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비가 오면서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전과 또 비 온 뒤와 기온차가 꽤 많이 났죠. 주변에 감기 환자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변했던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시원님, 나를 비롯해 주위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고요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찬구님께서도 교회 구역 경연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습니다. 지영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신예숙님께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민호기의 찬양 라베리떼 301님께서도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돌아와 돌아와 초등교회 성가대의 찬양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윤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강성훈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시인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위협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주님께서는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육적인 결핍은 물론이고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진짜 굶주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메마릅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삶의 온갖 문제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살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0: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신주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박정하의 음성으로 예수 따라가며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한빈님 문자 주셨는데요. 출근을 일찍 하시네요. 두 번째 출근 버스를 탔는데 찬양이 경쾌하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너무도 상쾌하고 경쾌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확실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실 한빈님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꽃지고 여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 또한 주님께서 주시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고요. 유해피봄님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글을 주셨어요. 50세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 품으로 간 이 집사님, 56세에 3명의 자녀 두고 하늘나라에 간 김권사님, 내 자녀 기도하면서 두 가정의 엄마 대신 중보 기도해 주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네요. 내 자녀를 넘어서는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는 김형미의 곡을 신청곡으로 부탁드려요 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준비했고요. 고다르크님께서 새벽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시면서 가수는 김대환인데 은혜를 청해 주셨어요. 아마 은혜 아니면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요. 보내드리려고요. 이 곡은 며칠 전에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 님께서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2013년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생명 다양성 재단을 만들자마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다. 2009년 5월 서귀포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다. 돌고래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다.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는 데까지 우리 인간 아기도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돌고래는 7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런 동물을 수족관 볼거리로 만드니 우울증을 앓기 십상이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이 위대한 동물에게 자유를 선사한 일이다.

최재천의 히스토리아 비테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인 오늘, 이 땅과 바다, 하늘의 생명들과 함께 숨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 결혼 기념일이시군요.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지 43주년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한나형의 여정 신청합니다. 축하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한나형의 여정.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0: 사용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월 고향 가구 박람회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입니다. 유리정우님 신청하신 크록스의 주님의 사랑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절에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힌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는다. 만약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얀 옷을 입는다면 어떨까요? 파티에 드레스 코드를 맞추듯 저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눈이 부시도록 너무나 아름다울 겁니다. 그 멋진 파티에 우리가 빠질 수 없죠? 지금 흰옷 입고 함께 가실까요? 박성우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남궁송옥의 목소리로 박성옥의 CCM 캠프 2016년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려고 제가 멋진 스튜디오에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

하시는 분들도 고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꼭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고민 상담, 신청곡 모두 모두 남겨주세요. 오늘 금요일이죠. 특별한 순서 캠프 초대석 준비 중입니다. 오늘 아주 멋진 분들 모셔놨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어서 오시고 실시간 캠프 응원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GCM 캠프 초대석 희노디버와 함께합니다. 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 오늘은 희노디버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주 잘생긴 선남선녀분이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 CCN 캠프 처음 오셨는데,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나눠주세요.
2: 둘, 셋.
1: 안녕하세요. 희노디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희노디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박플립이라고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노디버에서 작사, 작곡과 디렉팅과 뭐 잡다한 것들을 맡고 있는 김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시작부터 텐션이 좋아요. 두 분이 오셨는데 희노디버. 아,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 될 거예요. 어디 말이에요, 희노디버?
1: 순수 한국어입니다.
0: 우리말이었어요, 우리말. 저는 이게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아니면 뭐 켈틱어인가 히노디버 영어로 써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한참 헤맸거든요.
2: 막 독일어라고 오해도 하시고
0: 히노디버. 어떻게 된 이름인지 한번 팀 이름부터 간단히 부탁을 드려요.
1: 네, 저희 팀 이름은 히노디버 를 발음대로 풀어서 희노디버라고 하는 팀이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희노디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어봤습니다.
0: 그럼 오늘은 희노 안 입으셨나요?
1: 저는 살짝 안에 입었는데.
0: 저도 안에 있긴 한데.
2: 저도 안에가
0: 흰옷. 아, 그렇군요.
2: 근데 저희가 이게 흰옷을 안 입는 게 컨셉트예요.
0: 네. 다음 순서는 흰옷 입읍니다. 흰옷을 안 입었습니다.
1: 네. 네.
0: 지금 입을 거 아니니까 마지막 날 입을
1: 네,
0: 거니까.
1: 점점 성화해 가는 거.
0: 아, 갖다 붙이기 잘하십니다. 네. 흰옷 입어와 오늘 함께 음악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음악도 한번 잘 듣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CCN 캠프를 오시면 첫 번째로 라이브를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일단 지금 시간이 10시 9분 57초. 예,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뭐 박박 우깁니다만. 어떻게 첫 번째 라이브 괜찮으시겠어요?
1: 네.
2: 네. 아침 10시보다는.

0: 오, 10시간.
1: 아, 그렇군. 야, 긍정적인 분들이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2: 첫 번째 곡으로 좀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1: 좀비요?
2: 네, 좀비입니다.
1: 그 좀비요?
2: 네, 좀비.
0: 그 좀비.
1: 아, 제가 GCM 팀을 모셨는데 좀비라는 제목을 소개한 팀은 처음이에요. 어, 그래요?
0: 워낙 예, 또 남들이 안 하던 걸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힌든디버의 첫 번째 라이브 좀비 듣고 또 음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to the bones.
1: 오.
0: 감사합니다.
1: 좀비. 와. 제가 좀비 영화 진짜 좋아. 라고 말하면 이상하겠죠?
2: 저희도 좋아해요.
3: 좋아할 수 있죠.
1: 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부터 시작해서 오. 최근에 워킹 데드 그리고 요즘에 뭐 월드 오브 지 이런 영화가 이제 거의 고전이 되어서
2: 그렇죠.
1: 생명을 잃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2: 네.
1: 물론 이제 뭐 부두교에서 혹은 뭐 등등등의 어떤 수류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은 사람을 이렇게 좀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가사를 살짝 들으니까 조금 찔리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내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보고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가사였어요. 네. 제가 맞게 들은 건가요?
2: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1: 아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노래는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율동도 아주 재밌는데 댄스 죄송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살짝 찔림이 있고 약간 거슬리고
2: 거슬리죠.
1: 네, 노래 설명 좀 해주세요.
2: 네, 이 곡을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 네.
2: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1: 네네.
2: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점점 이제 손님들한테 대답도 하기 싫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말 걸면 눈 안 마주치고 싶고 그런 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친구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너무 밝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그걸 좀 토대로 가사로 써서

0: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네.
1: 야, 반성문이군요.
0: 그렇죠.
2: 그렇죠.
1: 어떤 의미에서 반성문이고.
0: 맞습니다.
1: 오, 근데 사실 이런 그 도전적인 제목과 또 이런 어찌 보면 그 비판적인 가사를 쓰겠다, 내가 음악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0: 먹었는데도.
1: 아, 그래요? 그 사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러는 건데 셀프 디스란 말을 쓰니까 오히려 더 확 다가워. 주님 아시죠? 주님 알잖아요. 그래요. 흰옷 입어의 좀비 함께 들었는데요. 흰옷 입어 아까 우리 팀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름은 그렇고 그러나 그 이런 이름으로 팀을 하게 된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팀이 구성되고 어떻게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짧게 들을 수 있을까? 흰옷 입어의 짧은 역사.
2: 짧은 역사.
3: 네. 워낙 또 짧기도 하고요. 저희 흰옷 입어로 처음 활동을 한 거는 2023년도에 싱글 앨범 이제 샤워를 내면서 흰옷 입어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전에 저희 둘은 그리고 프로듀서 주진혁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셋은 MRNT 프레이즈라는 다른 팀을 하고 있었고요. 오. 그리고 또 히스페이지라는 다른 팀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콜라보
4: 네, 콜라보
3: 앨범을 만들면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1: 네.
3: 이제 두 팀 다 약간의 과도기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멤버들이 뭐 교체되고 네.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갈 시점이었어요. 근데 네. 그 뭐 군대 가니까 뭐 식사라도 한번 사주겠다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4: 히스페이지에서
3: 그때 저희한테 그 뭐 팀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애둘러서
4: 서로 응원하면서 지내보자로 받아들였죠.
1: 군대 갔다 오면 한번 다시 봐요.
4: 뭐 그러니까요.
3: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었는데 근데
1: 군대 갔다 오면 같이 작업해요.
3: 그거였던 거예요.
1: 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어쩌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든 사람이에요.
4: 네. 그래서 이제 그 과도기를 조금 겪은 두 팀이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합쳐서 좀 더 시너지를 내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보자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침 MRNT 프레이즈가 마라나타 프레이즈여서 이름을 살짝 바꾸고 싶었던
1: 아, 너무
3: 이름이 또 너무 올드하고 하니까
1: 아, 마라나타가 올드예요? 마라나타 좋은데? 마라나타 주여 속에 웃어서 좋은데?
3: 그리고 마라나타. 워낙에 또 많잖아요 마라나타
1: 아, 다른 강력한 팀들이 네. 그래요
4: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만들게 된 팀입니다
1: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과도기를 겪던 두 팀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상장을
3: 그렇죠.
4: 명확하십니다.
1: 그래요. 서로의 강점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흰옷 입어를 이제 주목해서 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음악적 특성이 있어요. 예. 보통의 이제 교회 안에 뭐 CCM이란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내용을 전하는 음악 스타일이 이런 음악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4: 네, 네.
3: 맞아요.
1: 해외 CCM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떤 맥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뭐 앞에 얘기했듯이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4: 감사합니다.
3: 알아봐 주셨군요.
1: 가사가 좋다는 뜻은 막 단어가 수려하고 막 아름답고 이런 것도 있지만 표현이라는 게 잘 안 쓰는 표현들을 이렇게 굉장히 쓰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 세계로 음악을 하나 이거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4: 그쵸.
3: 맞아요
1: 권사님들이 안 좋아하는 음악인데 중고등부 애들 만나도 에이 우리는 비와이드인데
4: 맞아요
1: 같은데 그런 결심을 한 계기들도 궁금해서 오늘 모셨고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누면 좋겠고요 자 그러는 사이에 두 번째 라이브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습니까?
4: 네.
1: 네 괜찮으십니까?
4: 네
3: 그럼요
4: 네,
1: 두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지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4: 네
3: 두 번째 곡은 30, 60, 100 이라는 노래인데요 다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 만든 노래이고요
1: 네.
3: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에 궤도라는 네. 분이 있어요
1: 그렇죠.
3: 아시나요?
1: 알죠 저도 TV 봐요
3: 아 그래요?
1: 그분 TV에서 나와요
3: 아 근데 제가 궤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 궤도님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였지? 전참신가? 거기서 뭐 사람들이 막 궤도 물 들어오니까 노 젓는 거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는

0: 물이 안 들어왔을 때도 노를 계속 젓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물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또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죠. 저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노젓는 힘을 감사해서 얻어서 계속해서 노를 젓다 보면은 뭐 언젠간 물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 30,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며 맨 땅에 노를 저어갈 것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1: 이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은혜로운 노래가 바로 나.
2: 발라드. 네, 네.
1: 물 드세요. 야, 물 드시려고 하다 아까 곡 설명 갑자기 하셔가지고 히노디버의 두 번째 라이브 30, 60, 100 여러분 주식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라이브 부탁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수학해.
1: 수학해.
0: 수학해.
2: 수학해.
0: 어, 분명히 영어 가사인데 수학수학 들리고.
1: 수학.
0: 분명히 우리말 같은데 잘 안 들리고. 아, 신비한 능력입니다. 근데 또 음악은 너무 신나고. 근데 가사를 들으면 물 안 들어올 때니까 열심히 도죠.
1: 네.
0: 아, 가사가 애매합니다. 가사 누가 쓰신 거예요?
3: 가사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0: 아, 참. 어, 야, 너무 좋은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렇게 좋은 팀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아직 못 받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많은 분의 사랑을 받는 걸로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분이 굉장히 좀 호흡이 좋고 노래 그 앙상블도 잘 맞고 그런데 보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요, 두 분이.
1: 네. 네.
3: 좀 잘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희가?
0: 네. 네.
3: 카메라가 혹시?
0: 네. 아, 제 얼굴을 붙이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3: 잘 어울리지 않나요?
0: 네,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남매이거나 아니면 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
3: 네, 저희 가족.
1: 네, 가족 관계입니다.
3: 네, 가족입니다.
1: 아, 가족인데?
0: 아, 남매는 아니군요.
1: 네. 부부입니다.
0: 아, 그렇지. 뭐, 그러셨구나. 아, 근데 부부가 음악을 한다는 거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음악 활동을 하신 거죠?
1: 네.
3: 네.
0: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음악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두 분이.
3: 네네. 네. 예,
0: 독립적으로
1: 네.
0: 개체로. 그러다가 음악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느니 그냥 결혼하는 게 서로 어떤 결정을 하셨을 텐데 결혼한 이후에 음악에 대한 태도나 준비나 과정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1: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래 만나고
3: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트를 굉장히 오래 해서 제가 11년 교제를 네. 하고
0: 11년 교제요?
1: 네.
0: 그럼 10살 때부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부터?
1: 감사합니다.
0: 사람들이 지금 11년을 교제를 했다고요?
3: 아, 그렇게 되나요?
1: 10살 때부터.
0: 네. 아,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네. 10살도 그러니까 15살부터 합시다. 15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3: 맞아요. 10살이면 좀 안 믿을 것 같고.
0: 네. 그럼 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 이제 뭐 서로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뭐 대중적인 뭐 공포라든가 사회적인 공포라든가 과정을 거치잖아요.
3: 네.
0: 그 위에 음악에 대한 태도나 음악을 같이 하는 작업의 태도나 그런 게 변하지 않고 그냥 다
3: 네, 뭐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집을 합치어가지고 준비 시간이 줄어들었다.
1: 네.
0: 아.
3: 뭐 누구를 태우고 어디를 들러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없고 그냥 집에서 옷 입고 너 뭐 입을 거야.
0: 아.
3: 너 뭐 입을 거야. 이거 나 입어도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 시간이 좀 짧아졌다.
0: 음악을 하면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1: 아, 갈등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이제
0: 네, 의견 차이.
1: 네, 조금 만약에 이제 곡을 다 쓰고 이제 가사를 쓸 때 이제 네. 저를 보여줘요.
0: 아, 네. 검사.
1: 네, 이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살짝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조금 막 이런 정도.
0: 그거는 그냥 결혼하기 전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1: 네. 크게 갈등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0: 정말 사랑하는가 봐요.
1: 이게 서로 약간 이렇게 분담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 아 그런 게 조금 있죠.
1: 뭐요?
3: 이 결혼이랑은 조금 관련이
0: 있다니까요,
3: 없는데
0: 다 있어요.
3: 결혼이랑 관련이 없는데 여기 이분께서 파트가 없다고
1: 아.
3: 가끔 불만을 이렇게 토로를 하세요.
0: 내 파트.
3: 자기 파트가 없다고.
1: 그래서 제 파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본인이 곡 써라 막 이렇게.
0: 그 일명 뭐. 곡갑질을.
1: 네, 맞아요.
0: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건 좀 너무한데 이거는 저기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3: 근데 이게
0: 그래요?
3: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0: 네.
3: 사실 파트가 적어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면 이게
0: 네.
3: 제가 또 거친 편이라
0: 네, 네.
3: 보이스랄지. 그 거친 대로 계속 가고 있다가 갑자기 네.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0: 네.
3: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음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차양사역자들도 네. 많고 음악사역자는 많은데 음악을 같이 할 때 그런 어떤 고민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파트 부분을 떠나서 음악적 견해나 또 어떤 사역적 방향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팀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좋은 요소가 되는데 부부가 된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1: 아, 그런 것도
0: 부분이 있긴. 있어서 네,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11년을 만나신 분들이라니까 보통 결혼하신 분보다 더 오래 만나고 이해하고 있는 사이인 맞습니다. 걸로. 그리고 또 뭐 그전부터 이미 음악을 충분히 같이 했던.
3: 네. 맞아요.
0: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래를 부를 때나 연습을 할 때 리허설 할 때 어떤 호흡이라는 케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1년이에요.
1: 또 이런 저희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교회도 처음부터 거의 같이 다니다시피 해가지고
0: 아이고지요.
1: 찬양팀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0: 네,
1: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호흡이 더 맞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생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1: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생업은 뭐 어떤 일을 하신지 여쭤봐요.
3: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는데
1: 거의 하루 종일 네네. 붙어 있어.
3: 저희는
0: 할렐루야.
3: 떨어져 있는 시간이 운동 갈 때 빼고는 없어요.
1: 안 맞는 게 조금 이상하다.
0: 결혼 안 한 결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0: 그래요, 그래요. 네. 이렇게 아저씨 앞에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최근 결혼하신 분들이 꽁냥꽁냥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함께하고 있는 흰옷 입어. 물론 흰옷 입어는 두 분만 있는 건
1: 네,
0: 아니잖아요. 다른
1: 맞아요.
0: 분들도 같이 음악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작품하는데 이제 실제로 무대에 서는 분들은 두분 중심으로 하다
2: 그렇죠.
0: 보니까 얘기를
1: 맞아요.
0: 나눴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억울하시면 작곡가님에게 파트를 달라고 해서 노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흰옷 입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활동하신 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2013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 네.
0: 3년째
1: 네.
0: 들어서고
2: 네, 맞아요.
0: 있는데 뭐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직은 신생팀.
1: 맞습니다.
0: 네.
2: 그렇죠.
0: 널리
2: 중고
0: 자신들
2: 신인이라고 할까요?
0: 중고 신인이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중고를 벌써 붙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겸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역 활동들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최근에 제가 보기로는 올해 초에 KCCM에서는 아티스트 게더링에서 무대에 서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 네, 맞아요.
0: 최근에 또 장윤영 씨하고 근희 씨가 함께한 어마어마한 콜라보 무대에 또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너무
2: 맞습니다.
1: 감사하게도.
0: 그 정도면 이제 중고 신인도 뛰어들 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2: 중고인.
0: 네, 개그 욕심이 너무 많으시. 그 차양사역 이제 3년째, 4년째 되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싶은 계획이시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1: 지금은 저희가 계속 음원을 내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그 안에 이제 스토리들을 다 담아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문화사역적인 부분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제 불러주신다면 정말 현장에서 함께 저희 음악을 나누면서 좀,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2: 전도축제랄지.
1: 네네. 뭐 그런 공연을 하면서 조금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오, 그 우리 무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사실 불러만 주시면 저희는 어디든 가고 있으니까요.
0: 아니 그러니까 좀 이런 질문이 좀 이렇게 좀 난처할 수도 있고 좀 섭섭한 질문일 수 있는데 흰옷디버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일단 교회 안에서 이런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뭐 개인적인 음악의 소용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인 어떤 공간이나 행사에서 이렇게 막 둠칫둠칫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듣지는 않는
1: 네.
0: 편이고 또 그런 음악을 많이 듣는 씬에 가면 오히려 여기서 사용하는 가사나 표현들이 아주 교회 거네
1: 에.
0: 라는 이렇게 표현을 받으셔서 교회 안에서도 바로 사랑받기 어렵고 비슷한 음악 씬에서도 바로 사랑받기 어려운 양쪽 다 걸쳐 있지만 양쪽 다갈수 없는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1: 맞는 것
2: 맞아요,
1: 같아요.
2: 맞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좀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한쪽으로 훅 가시든가 이런 제뭐좀 염려, 아쉬움, 뭐 음악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건너가는 게 어떨까 생각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훅 담근 다음에 음악을 좀더좀더 편안하게
2: 힘을
0: 가르마없이
2: 뺀다든지.
0: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음악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1: 저희도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예 CCM으로 분류를 하지 말고 R&B, 인디 이쪽으로 발매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0: 네.
2: 일단은 지금은 좀 CCM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서 우선은 CCM으로 발매를 쭉 하고 있고
0: 네.
2: 조금 더 저희가 팬층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좀 가요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게 오히려
0: 좋습니다.
2: 선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조금 했던 것 같고.
0: 네네네. 맞아요.
2: 네.
0: 그럼요. 왜 CCM이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이렇게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CCM 캠프지만.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조만간
2: 네.
0: 빌보드 진출 계획이 있으신 거죠?
2: 아멘.
0: 네. 지금 보니까 영어도 발음 뭐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뭐 이제 조만간 영어 발음도 한국 기준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오.
2: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문화의 중심이 또 케이팝
1: 그렇죠.
2: 아니겠습니까?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흰옷 디버와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라이브 하기 전에 음원으로 노래 하나 들으면 좋겠는데
1: 네.
0: 프리티켓?
2: 네.
0: 발음이 너무 그랬나?
1: 프리티켓.
0: 프리티켓? 이 노래 한번 듣고 가면 좋겠는데 이 노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노래인지?
2: 아, 이 노래는 저희 싱글 그 EP 앨범 중에 네 번째 트랙인데요. 이제 아까 좀비 들으셨잖아요.
0: 네네.
2: 이렇게 좀비로 살아가던 크리스천인이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제 해야 할 일, 프리티켓을 뿌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프리티켓을 뿌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프리티켓이라는 이제 음원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도 보면 스포일러 때부터 전도하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파티를 열 건데 너 파티에 와. 그래서 계속 이제 꼬드기는
1: 거죠. 티켓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너도 와 너도 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전도 대상자가 이제 동화되어서
2: 함께 티켓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스포일러도 같이 들어도 될까요? 스포일러를 먼저 듣고 프리티켓을 곡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0: 짧아서 두 곡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0: 브리티켓 그리고 스포일러 두 곡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히노디보와 함께하는 캠프 초대석 함께하고 있어요. 어우,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난 스포일러 처음 듣고 그 뭐지? 이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시즌 이런 걸로 표현하셨잖아요.
1: 네.
0: 오, 좀 대단한 생각이다. 근데 사실 지금 젊음을 살고 있는 사람이 종말을 얘기하기가 너무 먼 쉽지 않거든요. 저도 뭐 각각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종말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종말부터 그렇지만 이 세상의 종말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착착착착 노래를 하나씩 이어져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건 각각의 노래마다 영상을 같이 만들어서
1: 네. 네. 맞아요.
0: 뮤직비디오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퀄리티가 못하지 않거든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음악을 만들고 그걸 영상물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영상까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1: 사실... 이번 앨범은 처음부터 뮤직비디오를 다 해야겠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2: 다 해보자.
0: 다 해보자. 와.
1: 무리일지 몰라도.
2: 네. 무리였죠.
1: 굉장히 무리였어요.
0: 편집은 내가 하면 되니까.
2: 편집은 이제 또 달라가지고 그게.
1: 저희가 하는 그거랑은 또 달라서 네. 외주를 맡기고요.
0: 네네. 그럼 그 뭐 뮤직비디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시고.
1: 제가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는 제가 보통 짜는 편이고요.
2: 그 세부적인 거는 같이 고민을 좀 하고
1: 회의를 또 이제 하면서 이런 거 들어가야지 않을까,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살을 좀 붙여서 뭐 감독님하고도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뮤직비디오를 한 편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 맞아요.
0: 각각의 노래 아무리 노래가 짧다고 해서 노래가 짧다고 해도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걸 스토리로 만들고 또 그것들을 설명하고 바이럴 시키는 그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인스타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1: 뭐 기왕에 만들었는데 많이들 봐야 되지 않겠어요?
0: 아, 좀 봐주십사. 네. 아.
2: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계속 저희끼리만 하다가 이제 좀 더 풍성한 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1: 게스트를
2: 이제, 네, 게스트들도 모시고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찍었어요.
0: 네네.
2: 그래서 기독교 그
1: 크리에이터
2: 하시는 이제 네버티의 구민성 씨와 또 이제 댄스 팀 마피 이렇게 같이 섭외해서 조금 예쁜 그림을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그분들께도 이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0: 함께 잘해 보기로 했으니까
2: 네.
0: 그래요.
1: 저희끼리만 했을 때는 뭐 조회수가 안 나오든
2: 누가
1: 어떻든
2: 누가 안 보든 상관없지만
1: 뭐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만들었을 뿐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분들 이제 귀하신 분들 모셔놓고 또 너무 안 나오면 저희가 죄송하니까 열심히 프로모션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이번에.
0: 네네. 그래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제 가고 있습니까?
2: 가고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네.

0: 한번 쭉그 오시기 전에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정주행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인디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아도 요즘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시대라고 하지만 잘하거나 의미 있는 작업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려는 어떤 그 열심? 네,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히노디버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1: 그렇죠.
2: 그럼요.
0: 아, 기대가 됩니다. 자, CCN 캠프 초대석 기본 세 곡의 라이브가 준비되는데 앞에 두 곡의 라이브는 들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라이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구나. 네네. 괜찮으시겠습니까?
1: 네.
2: 그럼요. 노래를 배속으로 하나요? 빨리 하려면.
0: 아, 웃겼어, 웃겼어. 아,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땡길까요? 기피음을 올릴까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1: 네, 저희의 데뷔곡. 샤워라는 샤워. 곡입니다.
0: 샤워. 네. 아, 문제적 팀이에요. 팀 이름은 공명이 좀비가 있지 않나, 샤워가 있지 않나. 좋아요. 히노디버의 샤워 같이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0: 이야, 노래가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제목처럼. 오. 야, 근데 또 가사를 뜯어보면 또. 여러분, 시간 나시면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서 가사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시면, 아, 이거는 뭐, 밝은 노래, 경쾌한 노래 속에 엄청난 걸 숨겨놨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가사를 이렇게 쓰고 밝은 노래를 하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노래를 전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예.
2: 네.
0: 근데
2: 쉽지만은 않죠.
0: 그러니까 꾸준히, 예, 열심히

0: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뭐 결혼했기 때문에.
1: 결국에는 좀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음악 스타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찬양해보자라는 게 그냥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저희가 뭐 안 좋아하는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희 것이 아닌 장르로 계속 했으면은 지금까지 못했을 것 같고
1: 끝까지 못 왔을 것 같은
2: 저희의 것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0: 왜냐면 이 짐을 왜 드렸냐면 보편적인 찬양사역자들 이 짐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다 드려라고 굉장히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자신들이 왜 이 노래를 하는지 물어봤을 때 굉장히 소심하게 그냥 예수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모습을 또 기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보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1: 아멘. 네,
0: 많은 구독자와 아멘. 함께
1: 주여
0: 이랍니다. 아,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가까워져가지고요. 네. 키노디버와의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너무 짧았어요.
3: 아쉬워요. 네.
0: 네. 라디오는 처음 나오신 거죠?
1: 네.
0: 아, 소감이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는지. 아, CBS도 처음이신 거죠?
2: 네. 방송국 자체가 처음이지 않나요?
1: 네,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바꿔봐요 저희.
0: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나눠주시죠.
1: 너무 처음에 이렇게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맞아, 것 같아요.
0: 맞아. 말씀 잘하셨어요.
1: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무명 CCM 가수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희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0: 네. 저희 CCM 캠프 초대석 나오면 1년 이후에 네, 처지가 달라집니다. 제가 전화해서 안 받더라고요.
2: 화이팅! 꼭 받겠습니다.
0: 네네. 신다 씨는?
2: 저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지금 저희를 왜 부르셨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뭐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네. 와서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진짜 네. 편하게 잘 이제 대화를 끌어가 주셔서 저희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맞아요. 못 되는데도 이게 잘 끄집어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0: 네. 아닙니다.
2: 말 실수가 좀 있었겠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키노디버와 네. 어떤 음악적 소통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같이 예쁘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2: 인스타 DM으로
0: 역시 MG야.
2: 인스타 DM으로 섭외 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이제 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다 답장하고 있으니까요.
0: 네네네. 답장 빨리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빨리 오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천천히
0: 검토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아, 그래요. 새로운 음악을 만난다는 거, 만든다는 거,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 키노디버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요. 또 이런 음악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표현을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두 분과 또 같은 멤버들에게 제가 많은 응원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뭐 굉장히 바빠지고 유명해져서 PD님 이번에 못 가겠는데요. 이런 날이 곧 오기를 네, 바라봅니다.
1: 부디.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부 마치고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부 꼭 제가 좋아하는 옛날의 히노디버 같은 그 팀이에요. DC톡의 지저스프릭 오랜만에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최근담의 한 대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우리 고전 수필에 규정 치루 쟁농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인 자, 바늘, 실, 가위, 골무, 인두, 다리미 등을 의인화하여 우리의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느질 도구 일곱이 모여 서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는 자신이 아니면 옷감의 본을 정확하게 잴 수 없기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

0: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자가 아무리 잘 지어도 가 이 질이 아니면 모양이 나올 수 없기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바늘과 실도 서로 자신의 공이 최고임을 내세웠고 골무 역시 자신이 아니면 손뿌리가 아파 바느질을 계속할 수 없으니 자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존재라 했습니다. 인두는 자신이 아니면 솔기며 동정 부분이며 마무리가 될 수 없음을 내세워 자랑했고 끝으로 다리미는 세상 남녀들이 옷을 곱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반듯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임을 내세워 자신의 공을 가장 뽐내었습니다. 이들 바느질 도구 일곱이 서로의 공만 내세워 뽐내고 논쟁하자 그때까지 잠자코 옷을 만들던 규중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린다 한들 그것은 사람의 쓰기에 있는 것인데 그걸 어찌 너희의 공이라 하겠느냐. 이것은 규방 부인이 바느질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공만 내세우는 인간 세태를 풍자한 것입니다. 서로가 공치사하고 자신의 존재만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통해 인간사의 한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바느질 도구들은 각자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공이 으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독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인물의 공까지 격화시키고 있는데 바느질의 공은 어느 하나의 공일 수 없습니다. 각자가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바느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언제나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높고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모두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일의 내용만 서로 다를 뿐이지 이 사회의 기준으로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서로의 공을 인정받고 싶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쓰임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는 깨물면 똑같이 아픈 손가락들인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였습니다.
2: CBS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 나누시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노래들 이어갈까요? 현대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새 노래죠. 그리고 워십 플로잉의 체험 웨이홈의 비준비하시니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란 책을 빌려왔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크고 훌륭한 도서관이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하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정말 오랜만에 듣는 책 제목인데 책 내용이 살짝 생각나기도 하고 온전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한 부분 부분 문구들도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저는 어린 왕자 하면 장미 그리고 여우와의 대화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혜성을 타고 잠자리채 같은 걸로 잡아서 별들을 여행한다는 얘기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바오밤 나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좋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 CCN 캠프가 좋은 배경음악 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사피엔시아님께서 라디오로만 듣고 있으려다가 찬양이 무척 은혜로워서 공명과 가수분 이름 확인차 레인보우 들어와서 좋아요 누르고 잠시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들을 듯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로 듣는 것도 참 정취가 있고 운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따로 데이터도 안 들어가고 그냥 라디오 버튼만 전원만 딱 키면 되니까. 또 스마트폰 앱을 쓰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CBS 레인보우가 자랑하는 실시간 선곡표 그리고 여러분의 하트 그리고 방송

함께 듣는 분들과 소근소근 대화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새로운 재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레인보우 웹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트님께서 마커스 워십의 예수들 함께 하시네 틀어주세요. 무릎 수술 후에 재활병원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CCM으로 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얼른 재활하셔서 다시 튼튼한 무릎으로 정말 복음의 선한 길 계속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커스 워십이에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리고 한부영의 나의 노래 이어 듣습니다.

민호기의 목소리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들었어요. 안젤로니아 님께서 하루 종일 들으면서 왜 하트 누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셨습니다. 성웅님과 우리 조이포의 친구들께 머리 풀고 사죄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야. 네,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트가 모여서 더 좋은 레인보우 차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힘이 됩니다. 하늘소망님도 7월 4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꼭 합격하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예,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담대하게 시험 치르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박요한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방금 들으신 곡은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인데요.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선곡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어찌 주님이 계심을 모를 수 있을까? 부르심을 받아 오직 은혜로 눈과 귀가 트여 비밀의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을까요? 먼저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먼저 복음을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종종 기억을 잠깐 놓치는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세계 속에서 때때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놀라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내일 날이 밝으면 토요일 조금 시간 내셔서 집 근처에 산책길이나 아니면 가까운 산이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일날 멋지게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 옹기장이의 노래로 힘차게 마칩니다. 온 땅이여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이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하고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0: T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한스밴드 You Smile, Don't Cry. 오늘은 합창 버전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울지 말라고, 웃으라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지난 5월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슬픔의 눈물도 물론 아픔의 눈물도 물론 있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겠지만 우리 서로 손잡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며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은 그렇게 힘내기에 참 좋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나면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3일간의 연휴가 우리에게 또 웃음을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2시간 축복송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찬양, 아름다운 세상에 울지 마, 손영진이 부른 사람들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들었는데 소중한 사람님께서 오셨어요. 아이코, 몸살 감기.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요즘에 일교차도 좀 심하고 꽃가루 날리면서 저도 비염 때문에 좀 이게 감기인가 싶을 정도로 콧물이 많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텐데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연휴에 또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 황금 연휴인데 이러면서 또 막 계획 세우시고, 몸은 아프지만 노는 게 제일 좋아. 농땡이가 최고야 라고 하신 지난번 사연에 그 많은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셨던 92세

이지만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됩니다. 뭐해 먹일지 고민이네요 하셨어요. 그 좀 다니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모처럼 이렇게 모처럼 만나서 더 좋은 자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백구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고 화창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송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멀리 일본 동경에서 하하호호님 와주셨고요. 그제는 30도였는데 오늘은 15도. 춥게 느껴지는 그곳의 날씨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으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여기는 기온이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죠. 비가 온 후에 이제 다시 날씨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눈부신 하늘이어서 계속 놀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놀 계획도 보내주시면 저도 즐겁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U가 부르는 가족 준비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나무엔의 쉼, 소리엘의 쉼터 앞서 전해드렸고요. 옥합의 소중한 사람과 포유의 가족 함께 하셨어요. 영광영은 아빠님께서 저 놀기 좋아하는 1인입니다. 내일부터 3일 연휴 시작 첫째 날 저는 압구정 킹콩 빌딩 광야 아트센터에서 기독교 뮤지컬 저항을 아내랑 관람하고요. 월요일에는 아내는 교사 야유회 가는 관계로 혼자 서울 나만의 시간 궁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궁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느 궁에 가시나 서울은 요즘 나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외국인 여행 단체 관광객들이 엄청 엄청 많으셔서 서울 요즘은 어딜 가도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아마 이 3일 연휴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 않을까.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축제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아, 이렇게 그, 딱 스케줄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뭔가 계획적인 분이시구나. 저는 뭐 하면 좋을까? 아무 생각 없이, 우와, 좋다. 그냥 마냥 좋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감사님. 직장인 30, 46년째인데, 지금도 연휴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딸기조아님, 저는 어제 이사를 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연휴를 보내려고 해요. 찬양으로 피로 잊고요. 하셨어요. 아, 우리 딸기조아님께 이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사하시면 아무래도 좀 힘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화장품 선물 드릴까요? 우리 저희 커피빵 선물이 여유가 있으니 커피빵 선물을 좀 드릴까요? 커피빵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커피빵을 빨리 마무리를 또 해야 배송이 빨리빨리 돼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자,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이사 잘 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축복송에서 드리는 커피빵 드시면서 달콤하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이사 선물, 새 집에서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드려요.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딸기조아님께 커피빵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즘 태연님께서 아주 멋진 글을 종종 보내주세요. 행복은 진주를 하나씩 꿰어놓는 거래요. 오늘 찬양 하나하나 꿰어서 행복해질게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버플로우입니다. 값진 진주.

0: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유기님 신청하신 행복의 열쇠 발자국의 찬양 오버플로우 값진 진주 전해드렸어요. 앞서 소리엘의 쉼터 전해드렸을 때 멋진 여자님께서 역시 명불허전 소리엘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운전하면서 소리엘 찬양 듣다가 도로에 세우고 펑펑 울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오, 신학교를 나오셨군요. 하긴 저도 소리엘 곡을 정말 거의 초반에 그 CCM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인기 있는 CCM 팀 듀엣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엘이었죠. 소리엘 뭐 명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지금은 이제 워십 팀들이 워낙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궁 이야기를 하니까 창덕궁 후원 예약하셔서 꼭 가보세요. 뿌꾸레미님, 행복샘물님도 창덕궁과 창경궁 추천합니다. 써주셨어요. 멋지네요. 4913님께 저희 선물 준비했어요. 4913님,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되실 것 같은데 하심정 흑더덕 진액 보내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조이포유로 함께 일상을 시작하는 부모님 덕분에 어느새 저도 애청취자가 되었답니다.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응원과 기도로 지혜를 더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써주셨는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것과 또 연주곡까지 함께하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박정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에 출첵 인사하고 함께해요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코알라님께서 생일 자축 사연. 지난 3월에 처음 사연이 소개됐었어요. 튀르키예에서 버킷리스트로 해외에서 사연을 보내는데 오늘 생일로 자축하려고 합니다. 은영님 목소리로 생축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 노래는 세라별님 어머님께도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엄마 권사님 팔순 생신이라 금토일 휴무를 내었고 이달 쉬엄쉬엄 팔순 잔치를 준비했어요. 35살 젊은 나이에 남편 병수발 하시다 천국으로 보내시고 혼자 되셔서 5남매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저희 엄마 참 대단하시죠? 밤 11시에 일 끝나고 오시던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 늘 미안하고 또 감사하답니다. 그래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감사하고 성경을 한 해에 4독에서 6독을 하고 계시고 새벽 예배 매일 다니시는 모습 보며 믿음이 무언지를 생활로 보여주시는 저희 엄마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셔서 정말 어머님 5남매 35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키워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세요. 어머님께 저희의 이 엄지척을 꼭 전해주시고 엄지척과 함께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역시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하심정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찬양은 주나목 부모님께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 신청곡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 하이샬롬님도 오늘 우리 손녀 김하이 세 번째 생일입니다. 그 찬양 중에 오늘 이 곡이 제일 생일 축하곡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축복의 사람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으로 전해드릴게요. 하이의 세 번째 생일도 같이 축하 축하 하겠습니다.

정은의 너에게. 가사가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잘했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응원 주변에 많이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자라날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면서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은의 찬양 너에게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 야곱의 축복 주나목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찬의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제키리님께서 피아워십 홍보해달라고 저 피아바라기 하은하진마음님도 오늘은 놀 생각에 지금 마음이 분주하신데 피아워십 청소년 청년 초청 찬양 페스티벌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물맷돌 중앙교회라고 또 쓰셨는데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맞는 거죠. 5월 23일이니까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2026 피아 워십 청소년 청년 초청 찬양 페스티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크게 찬양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의 찬양에 이어서 피아워십 찬양곡까지 전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어서 함께 하시죠.

자, 자 이제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수. 1, 2, 1, 2.

좋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원, 투, 원, 투, 어, 투. 제일 큽니다.

비아 워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전해드렸어요. 보물 세 가지님 육신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되어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하셨어요. 행복샘물님께서 저희 교회 고3 수험생부 교사도 25일에 야유회가 있어요. 날씨 좋기를 기대해 봅니다. 폴라리스님 새파란 하늘이 너무 예뻐서 비에 깨끗해진 넝쿨 장미 더없이 빨갛고 힘내기 좋은 날이에요 하셨어요. 파란 하늘 빨간 장미 그리고 안미경님 3월부터 계속 야근인데 방송 들으며 힘내볼게요 하셨습니다. 파이팅. 깜상님 비 온 뒤 산천이 정말 기분 좋은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까지 너무 행복하네요 인사 나눠주셨어요. 주향기님께서 병원 다녀오는 중에 어지럼증과 울렁증세로 너무 안 좋아서 약국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있을 때 아파트 주민 도움으로 겨우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송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신 그 주민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응급실도 다녀오셨다고. 자,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범사의 감사님도 오늘 쉬면서 산책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쉴 수 있을 때 열심히 쉬고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쉬세요 하셨고 비전님도 화창한 날씨에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신혜숙님도 따님 방 치우시면서 왠지 애틋한 사연 결혼을 이제 가을에 앞두고 있어서 아마 마지막으로 딸 방 정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금덕님도 오랜만에

일터에서 인사 나눕니다 하시며 지난번 성남 우리대교회 찬양잔치에 믿음교구에서 2위를 했는데 이 은영님께서 해주시는 멘트와 같은 찬양 가사가 있는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솔로 파트도 불렀답니다 하셨는데 한나형 여정이겠죠? 네, 이 곡 왠지 이금덕님의 솔로 파트 귀에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신청곡 굉장히 많으셨는데 아시죠? 무려 3일간의 또 황금 연휴 기간에 이삭줍기로 부지런히 전해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 형, 여정 들으셨어요. 오늘 정말 그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을 춤추게 만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그래서 피아워십 찬양 한 곡만 듣고 끝내기가 너무 이 분위기가 좋아서 끝곡도 역시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3일간의 연휴 내내 춤추실 것 같지만 헤즈키아 워커 에브리 프레이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입니다. 이 찬송은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자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 95편 1절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입니다. 찬송가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랍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놓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길을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찬송 함께 합니다. 유창원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김항남의 찬양 예수 영광 버리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송가 181장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임정근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조 안에 있는 나에게 이지혜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 한계령 부근에 피었다고요? 금강초롱이? 그냥 상상만으로도 예쁜데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과 함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방현이와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시원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드리고요. 호빈님께서는 샬롬,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오셨네요. 우유조아님, 샬롬 출근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세요.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소망이님, 긴 글을 보내주셨는데 소망이님을 조금 더 알고 가까이 느끼게 되는 그런 글이네요.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현재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망이님 건강 회복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롱별님께서는 사랑해 주님, 매일 만나는 장애인 친구,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녀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다고요. 매주 금요일엔 조금 기쁨을 주고 싶어 소풍하듯 김밥을 만들어줍니다. 주여 오늘도 아프신 분들 위로하여 주소서. 친구분께서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이 금요일에 마음으로 함께 소풍 가시는 거네요. 신청하신 찬양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님의 찬양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처음 들어오신 4993번께서 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김명수님께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청해 주셨는데 시와 그림의 찬양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곡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로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어요. 히즈윌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지니사랑님 신청하신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라노 경배와 찬양의 곡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찬송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수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3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육신의 건강, 명예와 성공 같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기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이 복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삶은 영적인 가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보고 아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서고 그 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남이 맛보지 못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로서 여덟 가지 구원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임재청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먹보다도 더 검은 조수아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명희님, 이 나라와 선거철 서로의 좋은 점만 보기에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비도 그치고 장미꽃 위에 물방울이 춤을 춥니다. 싱싱한 꽃들 보니 주님 사랑이 보이네요. 저희 동네도 요즘에 장미철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신청하신 곡은 어제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이네요. 오늘 보내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함께 할게요. 바니걸님께서는 오늘은 잠이 일찍 깨어서 출석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셨나요? 샬랄라님. 매일 찬양과 말씀으로 칠공주 강아지들과 하루 시작한다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강아지 칠공주 정말 예쁘네요. 정말 귀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토피날라떼님은 강원도 철원에 출장이 있었습니다.

서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이 시간 함께 합니다 하고 본 방송으로 들어오셨고요.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 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폐암 선고 받은 지 7년 9개월 만에 피검사와 CT 촬영에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같습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음 깊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신 곡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김명식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어모키님께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의 골짜기에는 산들바람이 분다. 낮에는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활승바람이, 저녁에는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활강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길고 좁은 골짜기 지형이 준 선물이다. 산들바람의 섬세한 변화, 산들바람의 알 수 없음은 나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위화의 산곡 미풍,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수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으셨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박상희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셉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

0: 끝인데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나무엔의 찬양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저마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을 들여다보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무들은 이 뿌리를 인터넷 망처럼 이어서 영양분도 주고받고 위험 신호도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혼자 버텨낸 시간보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 건너온 날들이 더 많았죠? 늘 마음의 뿌리처럼 이어진 이웃들이 있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가 온 뒤에 날씨도 찬양도 미나님 목소리도 상큼합니다. 80대 부모님과 하루하루 찬양을 듣는 이 시간이 많이 소중합니다. 공감으로 시작하는 아침 오늘도 감사합니다. 8658님 주신 신청곡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이슬. 5월에 듣는 이 찬송가는 더 좋네요. 앞에 흐른 곡은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연휴의 시작이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그래서 더 마음 편한 오늘 주말 아침.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게시판까지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패티 페이지 목소리로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은 새로운 느낌이었죠. 동행 나그네님께서 정말 속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취업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인지 큰아들이 감기에 걸려 고열에 어제 응급실 가서 주사와 링거 치료받고 퇴근했더군요. 소만 찬바람에 건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하가 지났다고 밤바람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밤과 새벽에는 따뜻하게 다니세요. 예, 아유, 우리 아드님, 그냥 감기치고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아팠나 봐요. 아유, 응급실까지 갔을 정도니. 네, 이제는 괜찮은 거죠. 그런 속담이 있군요. 소만 찬바람에 건늙은이 얼어 죽는다. 예, 아직까지도 아침과 저녁에는 서늘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하가 지났는데 소만 근처에 이 아침 저녁 찬 기운이 있는 것과 관련한 그런 속담이 있군요. 5월 말을 향해 가는데도 아직 날씨가 이렇습니다. 왕자 둘 공주 하나님,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왔던 아들이 복귀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에 감사했고 예배도 꾸준히 드린다는 얘기에 감사했네요. 양구 깊은 곳까지 다시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예비하신 길 믿고 기도하며 남은 군생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 주세요.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들으실 곡은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5월 23일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시죠?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말 아침에 이 청명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 무랑저수지에서 참여하신 1190님 계시고요. 뒷자리 3516 쓰시는 분은 25인승 학원 버스를 운행하신대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마치고 지금 고등학교 차 운행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운행할 때부터 틀어놓고 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나 감사하고요. 이른 시간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새벽 예배 차도 운행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통학버스도 운행하시고 프리지아 아이디의 이선양님은 오늘 검진 받으시는군요. 8시간 이상 금식하고 검사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들려주세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이천 장호원으로 출장 가는 중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들으면서 가니까 이 길도 행복이네요. 오늘도 샬롬 이영주님. 네, 출장 일하러 가시는 건데도 이 방송과 함께 하니까 출장길마저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Why Me, Lord. 정민아의 Amazing Grace 오늘 1부 끝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0: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Rock of Ages, 만세반석 열리니.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To God be the glory, 그 큰 일을 이루신 아이들의 합창,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로 Come into my heart,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최미숙님은 회사에 청소하러 다니신대요. 새벽에 일찍 나오고 이동할 때에만 게시판 댓글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귀에 무선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힘들 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레인보우 들으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른 시간 일어나 청소하러 나가시는 게 참 쉽지 않고 몸도 힘드실 텐데 이 참여 글에서 전해져 오는 느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tand up, stand up.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베풀어졌으나 모두가 그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착각의 거울이 아닌 나를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비추어줄 거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근원적인 욕심과 죄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죠. 자기 내면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건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며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은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성령의 거울로 자기 내면을 점검하며 주어진 삶을 정성껏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92번째 묵상 성령의 거울

찬송 헬리히 헬리히 헬리히 거룩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용인에서 참여하셨네요. 이현숙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대요. 청솔님 샬롬 좋은 아침 새벽기도 다녀와서 옥상에 심어놓은 상추 고추에 물 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뒷자리 9571 쓰시는 분은 지난번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와 직장에서 발표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여유 있는 아침 시간 가족들 먹을 식사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수고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9971님 I know who might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셨습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메들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들어있는 찬송 메들리였죠. 오늘 주말 아침,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라서 또 다른 주말보다도 더 마음 편안하고 여유 있으실 거예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연휴의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우리들의 국민 찬양곡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어떤 말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 얘기는 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고 또 비교나 불평, 불만의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오늘 좋은 일 생긴다 라고 다섯 번 말하면 우리 뇌는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내가 하는 말을 뇌가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 주말입니다. 이왕이면 기분 좋은 하루가 펼쳐지도록 이 아침 좋은 말로 나의 뇌를 세뇌시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레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좋은 일 생긴다 이거 다섯 번 정도 말하면 우리 뇌는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기하다. 오늘 주말 아침 토요일인데 어떤 말로 나의 뇌를 좀 움직이고 싶으신지. 월요일까지 쭉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나의 뇌에게 입력시킨 어떤 주문이 이번 또 연휴 내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과 말을 잘 우리가 품고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달동네 왈츠의 달동네 왈츠 듣고요. 김성현님 청하신 곡 강승민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레이나 차님의 신청곡은 박요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듣습니다.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지선의 감사, 여기 한 곡 더 5210번으로 청하신 나영환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까지 다섯 곡 함께하죠.

0: 자, 주원이 왜요? 엄마 부르지 마. 안 할게요. 너가 다 불러요. 주원이가 잘 불러서요. 자.
1: 근데 목대는 왜 하마다요?
0: 너 질문이 너무 많아. 그냥 불러.

문자 5210번으로 청하셨던 나영환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들었고요.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지선의 감사, 그리고 닉네임 네일라차님께서 청하신 박요한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들었고, 김성현님 청하신 곡 강승민의 날마다, 그리고 앞서 달동네 왈츠, 달동네 왈츠 함께 했습니다. 다섯 곡 전해드렸고, 자,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허유미님 청하신 곡이에요. 김상진 나는 주밖에 없네, 김도현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어지고요. 유리정은님 청하신 곡 이경미의 감사해, 그리고 우리 비공개님 청하신 어노인팅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이삼선님 청하신 위러브의 흘러 흘러.

이삼선님의 신청곡 위러브의 흘러 흘러 방금 함께했고요. 어노인팅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이 곡은 우리 비공개님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유리정은님 신청곡 이경미의 감사해. 김도연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앞서 허유미님 청하신 김상진 나는 주밖에 없네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정신호 내 주님과 함께 걸으면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